0: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는 사실. 우리는 사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우리가 아니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때 무슨 역병이나 사변이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목사님.
1: 네, 오늘 우리가 등장하게 될 여정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찬란하고 평화롭던 에덴에 침입자가 등장하면서 이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침입자를 한번 그 정체를 알아봅시다.
0: 야, 여러분 침입자의 정체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인류 최대의 적, 아니 하나님의 적, 그 침입자, 그 침입자의 정체와 수법 오늘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출발하시죠.

0: 네, 크룩스의 목소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지나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천 영광교회 우리 유한 목사님과 함께 산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목사님, 오늘은 어떤 산을 올라가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산을 올라가기 위해 모인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퀴즈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를 금합니다. 그 하나의 과일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이 전체라면 9를 주시고 딱 1을 금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왜 못 지켰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금하신 과일,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과일, 그 과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보기 주시지요.
1: 네, 1번 무화과, 2번 백향과, 3번 선악과, 4번 용과.
0: 네, 어떤 과일일까요? 사실 목사님, 저는 이 과일 때문에 하나님은 왜 괜히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셨나라는 이유로 저희 아들이랑 3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결국 둘이 싸우고요.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런 적 혹시 없으신지 오늘 그 비밀도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 게요. 우리가 왜 그 좋은 에덴을 잃어버렸을까? 어쩌다가 그 침입자의 꼬임에 넘어갔을까? 그런데 그 침입자의 유혹과 꿰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마술을 펼치고 있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네. 여러분, 그때의 그 수법을 알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손길, 마수, 그 손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하시면서 하트를 아유 둘레 여섯 여덟 열 12개인가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하트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1772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0782님, 황경희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83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1: 네,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찬송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2483님 김현진 집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광양에서 네 문자 주셨네요. 0112님께서는 찬양 나갈 때에 영광 영광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교회가 혹시 영광교회인가 해서 영광교회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 유한 목사님 교회는 글로리 영광이 아니고요. 소금 염. 소금과
1: 영광입니다.
0: 네, 빛. 네, 영광교회입니다. 110112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0782님과 이봉진 집사님께서 서로 또 안부 여쭤주셨네요. 여러분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 네, 또 우리를 잃어버리게 한 그 존재는 누구인지 오늘 낱낱이 그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핸드폰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폰 여시고요. 문자 보내실 수 있잖아요. 퀴즈 정답도 쓰시고 어디서 이 방송 무엇하며 듣고 계시든지도 여러분들의 안부와 함께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아, 여러분, 오늘 우리 찬란한 복음, 잃어버린 에덴. 우리가 어쩌다가 그 찬란했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지요? 네. 우리의 그 눈부셨던 존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인간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는지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눈부신 존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에덴의 침입자가 있었다라고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장면을 좀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방식 또는 죄를 짓는 방식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0: 네, 목사님,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넘어지는 방식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은요,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먹지도 못할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0: 그러니까요.
1: 아예 처음부터 심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0: 네. 아니, 솔직히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물어보니까 제 대답이 궁색해가지고 괜히 막 싸우고 윽박질렀어요, 목사님.
1: 네.
0: 어떻게 그럴까요, 목사님?
1: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정을 파놓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대답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0: 갑자기 사랑이요.
1: 사랑이죠. 제가 만약에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0: 주인을 볼 때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로봇이 저를 볼 때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과연 저는 그 로봇에게 사랑을 느낄까요?
1: 못 느끼지요. 심지어 저희 신랑이 습관처럼 그런 말 해도 내가 아 영혼이 담겨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0: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1: 네.
0: 사랑에는 반드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과는요. 우리를 향한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사랑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1: 야, 선악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목사님.
0: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에 순서를 보게 되면 금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먼저 자유를 주셨어요. 수백 그루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그중에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1: 그러고 보면 전혀 인색한 명령이 아닌 거잖아요.
0: 네.
1: 오히려 정말 많은 자유를 허락하신 거네요.
0: 네,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뱀으로 가장한 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의 비율과 금기의 비율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요.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0: 네. 들으셨습니까? 마귀가요.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더 많은 금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지하셨잖아요. 그러나 뱀은 전부를 금지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는 통째로 다 지워버리고 하나의 금지만을 확대하여 전부처럼 보여준 겁니다.
1: 아 이런 사람 있던데.
0: 이것이 바로 유혹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1: 네.
0: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려라, 배신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신이야, 인색한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실과의 자유는 안 보이게 하고 못 가진 것 하나만 확대하여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1: 아니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본 것 같고요.
0: 네.
1: 또 저도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받은 것보다는 못 받은 것 하나가 더 크고 강조되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0: 네, 그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1: 네.
0: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하와의 대답이에요.
1: 네.
0: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1: 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0: 네.
1: 왜냐하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0: 네.
1: 보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하와가 이제 갖다 붙인 말이란 말이죠.
1: 네.
0: 이게 바로 중요해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보다도 더 무겁고 더 가혹하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1: 네.
0: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한마디만 하셨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자 그 말씀이 자꾸 부풀려져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숨막히는 명령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말씀에 대해

0: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더 늘려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의심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 네. 참 사단이 간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뱀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참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0: 네, 이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어느 정도 넘어오잖아요, 하와가.
1: 네.
0: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1: 실체가 나오네요. 이제
0: 나오죠. 의심 다음에는요 대적이에요. 중요합니다.
1: 네.
0: 의심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대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실 줄을 하나님도 아심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문장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 네.
0: 둘 다 무서운 문장인데요. 첫 번째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최초의 거짓말이 나와요.
1: 그러네요.
0: 최초의 거짓말이죠.
1: 네.
0: 두 번째 뜻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첫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 야, 목사님 제가 창세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무서운 장면인지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0: 네.
1: 거짓말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삭임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색한 분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방금 읽었던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하나님도 아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주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1: 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배신감.
0: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하나님 진짜 치사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한순간에 모든 실과를 주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유혹의 심장이에요.
1: 이야.
0: 의심 그리고 대적. 모든 죄는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은요 죽음보다도 강해요. 사랑하면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뜻이죠. 그 사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거 사랑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겁니다.
1: 네. 여러분 그 창세기 때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그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구두쇠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그 정체가 마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0: 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마귀, 너입 다물어. 이렇게요. 목사님, 저는 뱀이랑 마귀랑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특히 뱀이 혓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격동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혓바닥에 혹시 절취선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절취선이 이렇게 잘 나라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1: 네. 또 있어요.
0: 네.
1: 뱀이 발이 없잖아요.
0: 네.
1: 슥 다가오잖아요. 마귀도요, 우리 마음에 슥 다가와요.
0: 맞아요. 또 있어요, 목사님.
1: 네.
0: 뱀은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큰게쑥
1: 네.
0: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라든지 교회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정말 귀신같이 알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네. 정말 마귀는 뱀이랑 그좀 많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한 목사님과 함께 찬란한 복음의 능선을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퀴즈 한번더 안내해 드릴까요?
1: 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의 과일, 그 과일은 금지하셨습니다. 그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무화과, 2번 백향과, 3번 선악과, 4번 용과입니다.
0: 네.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유한 목사님과 함께 만났던 30명을 통해서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찬란한 믿음. 우리 유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이책 다섯 권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목사님. 뷰렌 코리아에서 드리는 기능성 선크림인데요. 이게 끈적이지도 않고
1: 좋네요.
0: 자외선도 차단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1: 박스가
0: 목사님.
1: 너무 고급진데요?
0: 네. 책과 선크림 오늘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발라보세요.
1: 네.
0: 저처럼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네. 여러분, 찬란한 복음. 목사님, 그러면요, 결국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하와가 이제 그 나무를 다시 봅니다. 의심이 들고 선악과를 다시 보자. 창세기 3장 6절처럼 바뀌어요. 한번
0: 네.
1: 피디님이 읽어주실까요?
0: 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아이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이고, 결국 먹었네요.
1: 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0: 네.
1: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 이 표현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0: 와,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1: 네,
0: 목사님.
1: 그렇습니다.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0: 네.
1: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0: 창세기의 유혹과 오늘 우리가 받는 유혹은요, 크게 세 가지의 통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몸이 원하는 거, 육신, 눈이 원하는 거, 안목,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랑.
1: 와, 목사님이 세 가지 통로를 우리가 딱 외우고 있다면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오늘날의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잖아요.
0: 그렇죠.
1: 이것도 결국 몸과 눈과 탐심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선악과에서 스마트폰으로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도구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언제 훗날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들고 온 것도 정확히 이세 가지를 가지고 들고 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다. 몸이 원하는 것.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눈이 원하는 것.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음, 탐심이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시거든요.
1: 야, 정말 똑같네요, 세 가지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대예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갖춰진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신 채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죠. 즉, 첫째 아담은요, 첫째 아담이 진 자리에서 둘째 아담은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1: 네. 목사님, 이게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근데 목사님, 아까 읽은 구절에 제가 놓쳤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0: 네, 아주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요.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함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1: 아니, 그러면 아담은요, 그렇게 막 뱀이 이야기하고 하와랑 이렇게 주고받을 때다 듣고 있었으면서 뭐 하고 있었대요?
0: 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1: 네.
0: 아담은요,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을 지켜야 할그 순간에 아담은요, 노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와의 이 죄에 대하여 동조한 거란 말이죠. 죄는요,
1: 네.
0: 결코 혼자 짓도록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념시키게 됩니다.
1: 야, 목사님, 가만히 있는 것, 침묵도 죄가 될수 있다는 말씀, 마음을 찌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뱀이 하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느냐 하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목사님,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딱
0: 네.
1: 먹자마자 죽지도 않았고, 또 눈도 밝아졌네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밝아진 눈으로 처음으로 본게 무엇이냐?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의 수치심을 봤습니다.
1: 아이고. 이들이 실제로 얻은 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보게 된 거네요.
0: 네,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수 없죠. 이게
1: 네.
0: 마귀가 하는 유혹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죄의 정체성입니다. 죄는요, 늘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치심,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가 벌인 최초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봐요.
1: 네.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이 인류 최초의 종교적 행위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게 종교적 행위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이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창세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요. 결국 우리들이 맞이하고 마주한 것은 수치심, 두려움, 걱정, 염려였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치마를 만든 게 최초의 종교적 행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1316님이 왜 종교적 행위예요? 궁금하면 꼭 찬양이 나와 밀당의 고수시네요 라고 주셨는데 네, 궁금하시죠? 이제 풀어드립니다. 목사님.
1: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고 자기의 불안과 염려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처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불안, 걱정, 염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제 선조들 중에서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달에게 또 바위에게 비는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어떻게든 수치심을 좀 가려보려고 만드는 게 무화과 잎인데 이 무화과 잎으로 얼마나 가려졌겠어요, 목사님?
1: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이제 시들죠.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뿐만 아니라 부서집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요, 언제나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가죽 옷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0: 야, 목사님, 다음 주에 가죽옷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 침입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붙들어야 될 교훈들도 참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1: 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늘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걸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0: 아멘.
1: 두 번째는요. 죄는 혼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 건넸고요. 그리고 아담은 그 죄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곁에 있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0: 맞아요.
1: 그리고 죄를 봤다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0: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뜨라니 여러분들 옆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세 번째는요. 무화과 잎은 반드시 마릅니다.
0: 네.
1: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은요. 그 문화, 그 학문, 그런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시들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그거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옷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 잎을 지금도 엮고 계십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꾸미고 계십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찬란한 복음 그 예수만을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승리 찬양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어노인팅의 목소리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귀는 본인이 이긴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정한 승리를 또 준비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1: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바로 선악과 3번입니다.
0: 많은 분들이 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우리 3548님 정답 선악과입니다.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4643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선악과 보내주셨고요. 완연한 가을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목사님, 피디님, 가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 사랑했더란 사랑합니다.
0: 와, 4643님의 따뜻한 문자를 받으니까 가을에 쌀쌀함, 감기, 왠지 좀 포근하게 덮인다는 느낌 안 드세요, 목사님?
1: 네, 그런데 너무 따뜻한 말만 이렇게 축복하는 말만 많이 주셨습니다.
0: 네, 4643님 감사드립니다. 2483님도 문자 주셨어요.
1: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정답 3번.
0: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7876님도 선악과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께서도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따뜻한 안부의 문자 주셨고요. 0782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아멘 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3548님께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6244님은 또 보기를 5번 사과, 6번 배, 7번 복숭아, 8번 포도 이렇게 또 보기를 더 내주셨네요. 네. 네. 개그 보기에 약간 네. 맛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개구장이신 것 같아요.
0: 어제는 브루스타를 또 4번에 한번 올려주셨었는데 유창엽 집사님 네 아주 좋습니다. 4620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정답 3번 선악과 우리 아이들이 하는 질문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와, 목사님 보람 느끼시지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4620님 감사합니다. 1487님께서도요 선악가라고 문자 주셨고 저 찬란한 믿음 유한 목사님 쓰신 책 읽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1487님 당첨입니다. 성함 주소 지금 보내주세요. 5095님께서도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6167님 문자 주셨습니다.
1: 목사님 퀴즈가 너무 쉽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선악가입니다. 오늘도 저는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분별의 영을 부어주세요.
0: 아마 지금도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육신의 전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히 우리 아줌마들이요. 이생의 자랑 이거 좀 약하거든요.
1: 네.
0: 누구네 집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더라 이러면 또 살짝 배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 세 가지가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78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오늘도 귀한 방송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십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좋은 겁니다. 믿으시죠?

0: 6244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1: 네,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0: 네. 앞으로의 40일간의 찬란한 복음을 통해서 또 정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인스타만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쁘고 잘생겼다. 와, 저 사람 저런데 여행도 갔었네? 어머, 나도 가고 싶다. 와, 저 사람 저런 차도 타고 다녀. 부럽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정말 유혹과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1: 네, 이게 인간의 탐심이고 이생의 자랑이지 않을까요?
0: 네, 요즘 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주로 이런 것 때문에.
1: 맞아요. 참 성경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0: 네.
1: 몸, 눈, 탐심. 이게
0: 맞아요.
1: 정확한 마귀의 유혹인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이세 가지 통로 잘 기억하셨다가, 아, 오늘은 2번으로 오는구나. 아이고, 오늘은 1번이네. 하시면서 또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2680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정답 선악과 보내주셨고요. 아, 선악과 빼고 모두 먹고 싶은 열매네요. 사랑의 뜨란 늘 힘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0: 아멘. 7726님, 문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인간의 죄 가운데 온 선악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속속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선악과.
0: 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우리 유한 목사님의 책, 찬란한 믿음 보내드리고요. 또 너무너무 좋은 뷰렌코리아의 선크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찬란한 우리 능선을 오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찬양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순천 우리 교회 허정임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산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0: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도피성이 되려면 첫째,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길을 닦아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나만 누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세요. 길을 닦고라는 말은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쫓기다가 길이 멀어서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 돈, 건강, 재능을 나누어서 도로를 닦고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살아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진 사고로 이웃을 죽인 부지중 살인의 예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데라고 해요. 원한도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일에도 남은 가족은 지구 끝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보복하려고 하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복수심은 더 무섭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남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곳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게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숨을 곳이 다 막혀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피성이 되면 둘째, 주님이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확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내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더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피성을 넉넉히 두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책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는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복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내 것만 챙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적은 언제였나요? 넓어진 자리만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진 않습니까? 힘든 시집살이가 도피성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아버님을 간병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돈을 불리려고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여 결국 시아버님이 잔금을 치러주셨고 저희 부부는 대가족과 살다가 분가했어요. 이후 남편이 벌인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부부는 전세 자금이라도 건지고자 위장이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 1절 말씀처럼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투잡을 뛰며 발버둥칠 때 시댁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시 합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어요. 이후 시어머님은 병환 중에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신 뒤 소천하셨고 시아버님은 교회에 나와 소그룹 브리더가 되셨어요. 요즘 저와 남편은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강암 수술을 받으신 시아버님이 식사하기 편하시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요. 또 주일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데 아버님이 오래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나오곤 해요. 지칠 때도 있지만 죄 많은 저를 구원하려고 구별하여 주신 새 성읍과 같은 이 환경이 감사해서 남편과 교대로 시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어요. 내 뜻만 부르짖으며 탐심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제게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나도록 시집살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저와 가족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제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이 예배 도중에 힘들어하시면 휠체어를 조용히 밀고 나오겠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아니라 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0: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의 자리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숨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좋게 말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며 긍휼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눈감아 주는 것은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죄악은 분별하여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은 죄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할 때 완성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길을 닦아주는 도피성이 되어 내 곁에 지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부지 중에 감당할 수도 없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외면치 않고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의 도피성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시간과 재물, 건강과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피처가 모두 막혀야 비로소 주께로 피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의 담을 허물길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지체들이 저희를 통해 도피성이신 주께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겄어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0: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은파교회 고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예배자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 장막 성전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다윗 성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성전을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윗 성전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다윗의 성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받아들였고, 여러분, 다윗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이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참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다윗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전 지어주고 싶어요. 제 왕궁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넌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수많은 시편을 지어내고 정말 초원에서나 왕궁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왕이십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자, 3절 다시 넘겨봐요. 내가 사유한 금은,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나라 재산 말고 내 재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4절 말씀 시작.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냥 개인으로 계산해 본 게 아니라 챗GPT한테 계산을 부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이 예물은 다윗이 드렸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나중에 역대상 말고 다른 곳에 드렸다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건 조금 과장됐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까지 포함했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거든요. 그럼 금 3천 탈란트는 지금 얼마의 값어치냐? 102톤이라는 거예요. 금 102톤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102톤이요, 지금 현 시세로, 최근의 시세로 20조 9,800억이에요. 그리고 은은 238톤을 준비했는데 7,300억 원어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2조 정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이 직접 짓진 않았지만 그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해요?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은 내가 왕궁 안 해도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명예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하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심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물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22조를 드렸으면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 옛날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제대로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는데 솔로몬 더 부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16절 띄워주세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네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누구 언약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누구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스라엘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언약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해요. 이게 자기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은혜가 차고 넘치잖아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그 교회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믿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여러분의 성전의 예배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예물만 드린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요 다윗을 통해 나왔어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의 말씀들이, 시편들이, 찬양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 허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요,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자로 자랐느냐? 아니라니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시대 중엔 하나인 사사시대 끝자락 인물이에요. 사사시대 끝자락 인물이라고요. 그러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 기류가 그 나라에 충만할 때 다윗이 태어났다고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숨겨두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숨겨두셨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에도요, 다 끝났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를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 때 다윗을 숨겨두셨고 사무엘을 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타락한 시대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누구를 숨겨두신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저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0: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과 같다,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를 보면서 다윗과 같이 예배를 한다, 다윗과 같이는 예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성전을 누가 완공했습니까? 솔로몬이 완공을 했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부터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잘 들으세요.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한 번에 막 드렸냐, 뭐 3년에 드렸냐, 이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어.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겠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시작하겠다, 이 마음의 중심으로 솔로몬이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선물을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너에게 부와 귀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봅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까?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정략결혼이란 걸 하는데,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본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자인 것은 하나님께 알고 예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한데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내가 죄를 짓고 예배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에 무너지게 하나님 두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기회를 주신 걸 가지고 솔로몬이요, 그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다시, 예배에 실패하면요,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방신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우리 음파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여기 와서 예배하신 분들 있죠? 전보로 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신 분들 있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금식함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고 알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요.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가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지하게 예배드렸을까요? 진지하지 않게 예배드렸을까요? 그 지혜자가, 여러분, 아무리 진지하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데 솔로몬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1: 솔로

솔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가성 여인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알고 예배하는 자는 나는 누구예요? 예배자이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죄인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여기서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근데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틀렸어?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하는 게 옳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꼭 죽을 길을 찾아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꼭 죽일 걸 길을 찾아가고 망할 길을 찾아가요. 근데 남들이 보면 그걸 아는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신기하게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은 나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최선을 다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상대가 불편해 할때 있어요, 없어요? 불편해 할때 있잖아요. 불편해 할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감자 세 개만 사와 이랬는데, 남편이 막 의욕이 넘쳐가. 마트에 가가지고 감자 한 박스를 사왔어.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근데 뭐만 부탁하면은 막 뭉탱이로 사오는 거야. 나 우유 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는데 막 2리터짜리 사오고 막. 예? 뭐 하나 먹고 싶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해줘.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만 기뻐하십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배의 분기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따라해봅니다. 산당. 산당. 이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나안 시대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당.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찝찝하잖아요. 그건 찝찝하잖아요.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찝찝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어디로 보내냐? 가나안 신을 섬겼던 산당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략 결혼을 했고, 이 정책적으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당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당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예배당은 말고, 산당이라는 당신의 예배당을, 당신의 예배처소를 지어줄게.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 가서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했다는데. 나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저는 안전만 있었어요. 전 구경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이 신당이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요, 사무엘도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에, 솔로몬 자신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쨌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예배당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정책 때문에 다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분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는 거예요. 다윗 성전에서.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본인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본인이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도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네도 뭐 하고 싶으면 해. 우리가 이거 존중해주면서 그런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리뭉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참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분열왕국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지켜주셨다가,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따라 봅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너무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일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을 줄여달라고 하면 일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더 심하게, 더 힘들게 너희들 부려먹을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열 지파가 쪼개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열 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굴 세웠냐? 따라 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누구를 보고 배웠어요? 솔로몬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예요, 지금. 솔로몬의 신하인데 이게 솔로몬의 영향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래도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국이 쪼개졌잖아요. 왕국이 쪼개진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게 하면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만약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다 남유다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나는 왕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이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이 했던 거 그대로 학습해가지고 만드는데 뭐라고 법으로 선포를 하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 꼭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법 있습니까? 꼭 다윗이 지은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의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지금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은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거기 우상 섬기는 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왕이니까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곳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이용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로보암이요, 참 신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다고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로보암이 원하는 대로 24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24년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긴 시간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따라 봅니다. 나답. 나답.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눈 감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내 아들, 내 왕조 이렇게 영원하게 유지되고 역시 하나님 별거 없어. 하나님 섬긴 거 별거 없어. 이렇게 해도 다 나라는 유지돼. 이랬잖아요. 나답 몇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2년

0: 2년째, 2년째 쿠데타가 일어나 칼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짓밟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왜 솔로몬의 타락과 이 여로보암의 타락이 중요하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산당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당, 예배하는 곳이 제대로 거룩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는 왕은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문화 속에 산당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왕을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죽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꼴 쉽게 보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너 제사장 아니잖아? 너 레위 지파 아니잖아? 그꼴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 동안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백 년이 또 지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면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 만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설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항아리를 다시 주우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물동이이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알고 예배 드리고 계세요?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면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세요. 잘못된 말씀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면 그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마다 열매가 익어가듯 초록빛이었던 열매가 따뜻한 햇살과 비바람을 견디며 어느새 아름답게 익어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과 기다림을 지나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익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까요. 가을 문턱에서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을 모시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이계영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사모님.
0: 네 목사님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1: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항상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가을이 정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애청자들 되시라고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또 극동방송과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가을날 이 시원한 날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 삶에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뭐 온 나라와 땅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기를 우리가 신뢰하느니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열매를 원하실 텐데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도도 동일하게 열매 맺고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처럼 저희 기도도 많은 응답을 주님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애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8907님. 오빠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지지난주에 교회 옥상에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두개골 깨지고 뇌출혈도 있고 부종도 있고 또 갈비뼈 골절로 폐가 손상되고 허리도 손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수술해야 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

0: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아유, 선교사님이라 누가 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올라가셔서 수리하시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셨는데, 목사님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1: 네, 지금 보내신 문자를 보니 굉장히 중증이신 것 같아요. 참 염려가 많이 되실 텐데 저희도
0: 그렇지요.
1: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0: 그렇지.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의 복음에 매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전을 수리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고, 또이 선교사님이 치른 아픔과 고난과 헌신들이 다 주님이 기억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여, 이 수고와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이 헌신들이 주님 기억하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겠지만, 주님, 우리가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 건강과 은혜와 돌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두개골이 깨지고 부종이 있고 또 갈비뼈 골절로 폐가 손상되고 또 허리도 손상되는 이런 큰 부상이 있지만, 뼈도 근육도 모든 조직도 폐도 주님이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비어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교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0: 아버지.
1: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사 치유하시며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그 필리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상을 당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치료되시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9450님, 딸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성령님의 만남으로 속히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모태신앙인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라고,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았나 봐요, 따님이.
1: 저희가 어떤 상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러니까요.
1: 예, 근데 모태 신앙이시고, 아마 어머니는 예배 자리를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예배 자리를 떠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가끔 저희 자녀들은, 가끔은요, 저희 생각보다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의심이 돼서 가끔 딸한테 너 교회에 예수는 믿냐? 그러면 우리 딸도 아빠 제발 그런 질문은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의 걱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참 기도가 필요하고, 저 어머님의 기도대로, 이 딸이 치유받기를 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주님,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마음에 상처 없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런 세상은 실패를 줄 때가 있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특히 오늘 9450님의 따님이 상처를 받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상처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또더 회복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의 능력이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일 텐데, 주님, 이 일이 낙담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만의 이제 신앙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세우셨으니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따님을 위하여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딸을 걱정하는 마음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0: 그 딸이 그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963님. 사랑하는 손녀 봄이 19개월 염증 수치가 높아 고열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외삼촌 결혼식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우 너무 예쁜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님.
1: 아유, 19개월의 고열이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나 아직 어린 국 한참 겨울 텐데 손녀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또 손녀를 위한 기도에 저희도 같이 한번 동참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살펴주시고 특별히 손녀 보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4964님의 기도를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염증 수치가 높아서 고열로 입원 중입니다. 어린아이가 참 힘들 텐데 이 19개월 된 아이가 힘을 내게 하시며 이겨내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온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토요일 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치료는 하나님의 것이니 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네, 정말 할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보미가 빨리 회복되어서 토요일 날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도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522님. 저희 딸이 31살인데 지금은 서울로 일을 다니는데 지금까지 임시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멀리 또 일하는 우리 딸 위해서 기도 좀 올리셨네요.
1: 네, 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네. 많군요. 31살이면 참... 예.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평생의 과업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0: 아멘.
1: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752님이 특별히 31살 된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직이었는데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또 평안한 직장 생활을 하기를 기도하나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가 참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필요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31살이지만 저희에게는 아직도 어린 딸이며 그리고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삶이 좀 더 안정되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0: 아멘.
1: 믿음의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87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말기암 환자이시고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7087님 많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그 암 수발을 했었었거든요.

0: 이게 온 가족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제가 잘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인 저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양쪽 부모님이 그러시고 또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뭐 보내주신 기도 제목 저희가 또 같은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087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당신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사실은 주님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주님 이분들 이제 말기 암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곤란과 힘든 시기를 살고 계실 텐데 이제 예수를 놓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1: 아버지.
0: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극박한 시기를 살고 있으니 주님 이분들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두 분의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죄라는 지옥이라는 권세가 끊어지도록. 그래도 이두 분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병이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1: 아버지.
0: 이 병이 예수를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7087님 어깨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마시고 주님 할수 있거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1: 아멘.
0: 지혜를 주십시오.
1: 주여.
0: 또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7087님과 함께 하소서. 혼자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아버지.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7087님. 마음이 많이 무겁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추가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이름 밝히시기가 어려우시면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소리엘의 보혈을 지나입니다.

0: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도사에는요. 2110님 아들이 발을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다행히 조금 다쳤나 봐요. 목사님.
1: 네, 네. 감사합니다만 감사하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그럼요. 깜짝 놀라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아들이 발을 다쳤을 때 내 다리 다친 것보다도 힘들던데
0: 맞아요.
1: 놀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2110님 문자를 주셔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을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을 것을 인하여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모든 순간에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우리 부모들이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녀가 바구니를 강물에 띄우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상 속으로 보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속히 회복시키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0: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편안이 가장 안전하니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들이 발을 다쳐서 많이 놀라셨는데 그나마 조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빨리 회복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저희도 마음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593님. 평생 남편의 무관심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평생 눈 한번 맞추고 대화 한번 한 적 없고 돌덩이 같은 남편은 어릴 때 상처라고 하지만 기도로 이해도 하고 한동안은 잘 지내보려 하지만 매사 무관심하고 피하기만 하는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 같게 만져주시기를 기도 청합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그죠, 목사님?
0: 아,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상처가 없어요. 예,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부인이 이럴 때는 심각하게 정말 남편한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두 분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겠지만 남편이 당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신다면 누군가 그 마치 그 제3자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맞습니다. 들으시는 기회를 한번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이런 가정이 가끔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8593님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올리셨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힘들겠지만 주님 8593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멘. 당신의 잘못이 아닌 것도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남편의 무관심으로 평생 눈 한번 맞추시고 대화한 적이 없는 돌덩이 같은 분이라고 느낌이 다가올 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문자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신 것을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이 가정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는데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돌 같은 마음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할 수 있거든 이 두 부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만약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주님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이 가정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평생 상처로 남아있는 오늘 문자를 보내시는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8593님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남편의 마음이 정말 부드럽게 녹아서 정말 아름답게 또 부부생활을 하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4643님 딸이 둘째를 가졌는데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유산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5주째 접어드는데 병원에서 누워있으라고 많이 누워있으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0: 네. 그래서 저는 좀 한번 뭐 부탁을 드리면 사실 산모의 안정도 중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머니 꼭 따님 만나시면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는 안전하다.
1: 아멘.
0: 이 아이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전해지기를 꼭 기도 부탁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딸아이가 둘째를 가졌는데 유산 증상이 있어서 심신의 안전을 취해하며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그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0: 우리의 딸아이는 안전할 것이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안전할 것이며 이 생명은 축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나니 아이와 산모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안전기에 들어갈 때까지 또 어머니가 또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돌봐주시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9210님. 남편이 희귀질환인 척트라우스 증후군 호상구 증가증을 앓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희귀질환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목사님.
0: 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보내주셔서 네네. 제가 이 질병을 조금 알아봤더니 네, 이게 예, 정말 희귀질환이고 일반 이게 좀 치료가 힘든 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기적이 필요한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참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나 하고 저희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절망스러운데, 주님, 절망스럽고 힘들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 아버지.
0: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하나님마저 우리를 돕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주님, 호상구 증가증을 앓고 계신 이분을 만져주시고 찾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1: 아멘,
0: 현대과학이 이룰 수 없는 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호전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이 가정 안으로 하나님 남편을 돌려주시며 또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1: 아멘,
0: 사단이 치러왔으나 열 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 묻은 손으로 남편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회복될 줄로 믿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054님. 하나님, 저희 셋째가 예원학교 미술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옵니다. 하나님, 나엘이가 늦게 미술을 시작해서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림을 하며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주일에도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가서 미술을 하는 나엘이의 그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손잡고 입시를 함께 마무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나엘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목사님.
0: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원학교가 대학교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기 초등학생이 준비하는 거니까 중고등 과정 같은데요. 아이가 행복하면 잘 될 겁니다.
1: 아멘.
0: 예,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다면 아마 뭐 경험이 부족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아멘, 행복했다면 아이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엘이라는 이름의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술을 준비하며 또 수고하고 예쓰고 있는데 참 부모님의 마음에는 안쓰럽고 참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주님 안에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감사를 어떤 자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1: 아멘.
0: 그리고 행복하게 그림을 시작하였으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도 이 달란트와 이 공부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아이의 간절함과 수고가

0: 그냥 나 혼자의 간절함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수고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사람들의 기도와 또 아이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의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나일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또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삶,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송시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향상교회 주경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믿는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충천한 이 시대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와 충만 빛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과 들보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어 불평과 원망, 시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지난 140년 세월 속에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열매가 전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나타났듯이 이제 한국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헌신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의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가 오는 14일과 29일 각각 막을 올립니다. 지도체제와 선거규약 등 주요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4일부터 4흘간 천안 백석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승수 신임 총회장 취임식과 함께 주요 공직자의 연수교육 의무화 안건을 다룹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통합 후 화학적 결합을 위해 공직

입국자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과 군선교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김선배 총회장 후보의 당선 요건을 둘러싼 표결 기준을 현장 결의로 결정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2일 12개 연회

0: 외교협력 서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지난 7일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성봉 직장인교회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제109회기부터 부총회장을 지낸 정성봉 신임총회장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에서 임원과 지도목사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부터 직장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정 신임 총회장은 직장 선교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교단의 내실을 다지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홍수 현장에서 26년째 사역해온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 문광진 선교사가 이재민들의 살림을 보관할 자물쇠 달린 양철 상자를 가장 시급한 구호물품으로 꼽았습니다. 문광진 선교사는 히말라야 빙하호 붕괴로 모든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양철 상자와 주방용품, 겨울 방한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착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춘 정교한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살림을 꾸릴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사역이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구호 전문가들은 또 재난 소식이 언론에서 사라졌을 때 이재민을 향한 진짜 구호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어제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서울시와 함께 제13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뇌사 및 각막기증인 유가족에게 생명의 별패와 리본 감사패를, 30년 전 생명부지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들에게 생명 나눔 30년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이 되찾은 삶의 감사와 회고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유재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슬픔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준 기증인 가족과 신장기증인, 이식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포츠 선교단체 FCA 소속 김진광 전도사가 칼빈대를 비롯한 수도권 7개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앙훈련 모임인 허드를 이끌고 있어 화제입니다. 칼빈대 축구부 1기 선수 출신인 김진광 전도사는 부상 후에 스포츠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주말 경기와 합숙으로 교회 출석이 힘든 운동선수들에게 성경 읽기와 묵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임에는 2028년 LA올림픽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나현서 선수도 참석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김진광 전도사는 전국 84개 대학 축구팀 모두의 말씀 묵상 모임인 허들이 만들어지도록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여수 28도, 광양 26도, 순천 28도로 한낮에는 햇빛이 강할 수 있으니 자외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는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이 글 보면 잠시만 전화해주라. 5분만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얼굴 보면 더 좋겠네. 도착하기 5분 전에 말만 해.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을게. 그러니까 4시간 5분만 엄마에게 주라. 미안해.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5분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는 2021년 시민 공모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의 작가 이름은 엄마가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보게 된 시에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났는데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하루 중에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내어드리는가?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모두가 내 것인 것처럼 마냥 욕심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보거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현재 상황에 의해 정당화하고 재해석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계시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뒤로한 채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0: 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나라가 이번에는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도로를 개통했는데요. 그동안 철도와 항공편은 있었지만 차량이 오가는 정식 도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북한은 이 다리를 관광과 무역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군사 물자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 방면으로 새길이 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막힘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다리가 놓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길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길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오해피데이도 채워가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 땅에 복음의 다리가 놓여지기를, 복음이 들어가 생명의 길이 트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송과 축하 사연까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남과 북의 전쟁은 휴전 중인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친구가 점심 먹으러 온다 해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점심 다 차렸는데 빨리 오너라 친구야 하셨어요. 친구분이 또 방송 듣고 계실까요? 포항에서도 너무 귀한 기대와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저의 애정하는 찬양으로 오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주댁이 출첵합니다. 7606님 반갑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는 우리 극동방송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아,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저는 기도의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북한 땅을 생각하여 주소서 주님, 여수에서 나주 가는 길에 오 해피데이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2061님 북한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도 이렇게 구하는 기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어요. 강북에서 종로로 가면서 차에서 열심히 청취 중이시라는 2139님도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마음은 해맑은 오후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보내주신 축복의 배에 배에 배에 배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오늘

점심 식사 약속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1222님도 저도 집사님과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늦는다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네요. 유유 하시면서 출첵 보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더 사랑하는 더 축복하는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더 남겨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선물을 한 분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오늘도 출첵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주셨던 우리 자주 찾아와 주시는 애청자분이세요. 선물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과 함께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같이 남겨주세요. 신청 찬송도 기다립니다. 샵 1069번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은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 해피데이 들으신 분들 계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정도 된 자매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여정에 대한 너무나 귀한 이야기 만나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사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 뼘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자동차가 다니는 새로운 길이 개통됐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7756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 도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도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한 뼘 차이에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의 도로는 몇 곳일지를 문제로 낸 적도 있었고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오가는 뭐 밀수를 포함해서 웨어버리를 위해서 오가는 그런 도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자동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개통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포함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는 지금 현재 기준 몇 군데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다리는 몇 군데일까요?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겨주고 계신데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라는 게 저는 다리 하면은 보통은 그 자동차가 다니거나 옆에 뭐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목이 있는 다리를 생각했는데 그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는 이 다리까지 다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가 합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다리는 몇 군데일지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4447님은 와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그 오가는 자동차들의 사진이 검색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사용하실 이 다리의 수는 몇 군데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끝나고 웨피데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주세요. 한 편 차이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에선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0: 네.
1: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네.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0: 없었어요. 그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그러면 네.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0: 네.
1: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0: 네, 네.
1: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1: 네.
0: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1: 네.
0: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1: 네. 아, 어떤 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1: 아.
0: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대물이 내게 대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1: 네.
0: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네.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러면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 안 하고
1: 아.
0: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1: 네.
0: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화폰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1: 네.
0: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네. 조선족 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0: 편하게 되고.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지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1: 네.
0: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도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유일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중국말을 10여 년 동안.
0: 네.

0: 하다 보니까.
1: 예,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0: 네.
1: 예,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그,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0: 네.
1: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 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0: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1: 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네. 매일 찍어 익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도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네. 그 저가 아빠하고 같이 안 살면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0: 네.
1: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0: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1: 네. 맞아요.
0: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1: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0: 네.
1: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네. 말씀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0: 네.
1: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0: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1: 네.
0: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남과 북 모든 백성에게 가득할 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우리 드보라 자매님과의 정착 이야기 간증에 이어서 모든 민족 방언들 가운데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다리로 복음의 통로가 세워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주님 역사해주세요 하시면서 두 군데 보내주신 1113님도 계시고요. 낚시 다녀오며 방송 듣고 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한 군데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6072님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과 지금 러시아 사이에 다리가 몇 군데일지가 문제예요. 고백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복음의 통로가 몇 군데일지라고 생각하면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이 한 군데, 2번이 두 군데, 3번이 네 군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철도와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포함한 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6072님은 얼마 전에 그 뉴스,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9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가 하나 생겼죠. 아마 남편에게 물어보니 라고 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남편분께서 북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소식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까지 합쳐서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주님께서 이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놀랍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은 3번이라고 도전해주신 9248님도 계십니다. 1번, 2번, 3번이 참 다양하게 나왔죠.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미드뱅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

식품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있는 다리의 수,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실 그 다리의 수 정답은 2번 두 군데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일단 철도가 하나 있었고요. 이번 달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하나 개통된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 이런 뭐 물자나 아니면 사람이나 오고 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는 역사의 길목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113님도 철도 한 군데, 도로 한 군데잖아요. 이 다리가 북한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통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2139님도 주셨어요. 분식집 알바생입니다. 매장에 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일하느라 보기를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새싹회원이세요. 9078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874님도 주셨고요. 복음의 통로로 쓰일 거면 더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군데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정말 그 길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길목도 더 확장되고, 그리고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철도가 복음 통로로 구원 열차가 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던 4447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소식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오늘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의 한 조각이 아닐까요? 다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면서 복음만을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줄을 믿고 또 믿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또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복음의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길목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북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0: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낮에 뜨거운 햇살에 언제쯤 선선해질까 했는데 오늘은 정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뭐 어제부터 조금씩 시원해지는 날씨가 이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고 또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도 조금씩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고 있는데 기상청 예보를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 아침 저녁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들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따뜻한 옷 항상 지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때 필요한 건 겉옷 같은 거, 가벼운 겉옷 같은 거, 가디건이나 이런 옷들을 좀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변화가 있습니다. 늘 같은 날씨만 이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좋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9월 10일 선선한 바람과 함께하는 오후인데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 무겁게 남아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 약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그 추위에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는 이 물소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낮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물소리가 정겹게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더우실 것 같고요. 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 속에 날씨는 아직은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공기는 아직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지만 바깥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도우실 것 같은데 은혜의 찬송으로 또 시원함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 왔습니까? 처음 시작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귀하고 반가운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1913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 시작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0782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반갑게 9396님께서도 출석 체크합니다.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앞선 들으신 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약함과 광함,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우리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때론 약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강함으로 나아간 우리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삶에서 이런 찬양들이 또 한 곡이 기억이 났습니다. 약할 때 강함. 이 찬양 아시죠?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뒤에 이 찬양도 함께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까지 듣고 그리고 오늘의 또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0: 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 찬양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종료 주일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또 그리고 신앙의 간증이 되는 찬양이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실 때 그 주님의 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가 또 이 자유와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어떤 곡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 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가로 또 이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퀴즈 문제는 퀴즈 문제도 제가 어떻게 퀴즈 문제를 낼까 생각하다가 날씨와 관련된 퀴즈를 요즘 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요즘 계절의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에 날씨와 관련된 퀴즈를 내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날씨 속에 숨은 성경 이야기 퀴즈. 노아시대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구름 사이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거죠. 이 두신 것, 구름 사이에 두신 것이 있는데 이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무지개, 2번 별빛, 3번 번개, 4번 구름기둥. 자, 이렇게 보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아시대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구름 사이에 두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무지개, 2번 별빛, 3번 번개, 4번 구름기둥. 이렇게 보기 중에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국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정답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할게요.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네, 0782님. PD님은 끝말잇기를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저 자신 있습니다. 아, 저, 그럼요, 그럼요. 네,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찬양의 가사 중에 그 가사의 단어를 끄집어내서 네, 그 다음 곡을 이어드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또 함께 하실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떠오다 하니까 또 능력과 관련된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찬양도 이어가면 좋잖아요. 그냥 아무 찬양이나 올려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예, 우리가 죄가 있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주의 보혈이 있고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의 찬양으로 또 이어가야죠.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찬양 능력의 찬양 이번에도 함께 이어갈 텐데 그 전에 먼저 문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2시 왔습니다. 또 이렇게 829님께서 또 문자 올려주고 계시고 반갑습니다. 561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아이고 아침은 주무시고 오후에 또 새로운 일상으로 시작하시는 5561님이실까요? 네 하루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니까 오후인데 그래서 또 이렇게 교대 근무를 서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알 순 없지만 네 새로운 하루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 또 이렇게 찬양 방송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2483님 네 광양시입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문자를 남겨주고 애청해주시는 우리 2483님 광양에서 또 오늘 청명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5752님께서도 정답 그리고 1994님께서도 정답으로 함께 하겠는데 아 근데 1104님께서 아 4번 구름기둥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네 문제를 올려드릴 텐데 이 말씀의 정답을 알려면 네 조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이해가 필요하죠. 네,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좀 알면, 물론 창세기의 말씀 중에 구름 기둥이 없는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인가? 네,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퀴즈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네, 찬양 이어갑니다. 이어서 능력의 주, 우리 주님 능력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하게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심령 속에 뭐라 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시원함의 은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찬양의 은혜가 우리 이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심

영속에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입가에는 미소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즐거움과 오가는 길 가운데 기쁨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찬양하고 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중간 퀴즈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 네 날씨와 관련된 퀴즈로 준비를 했죠. 특별히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시원해진 듯한데 햇볕은 뜨겁고 공기는 시원한 이 두 가지가 있는 이런 날씨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오후 2시인 것 같습니다. 맑음의 날씨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산책도 생각날 수 있고 공원에도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퀴즈 문제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퀴즈 문제는 노아 시대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를 주셨죠. 그게 바로 구름 사이에 두신 것. 이것이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무지개, 2번 별빛, 3번 번개, 4번 구름기둥.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날씨 속의 숨은 성경 이야기 함께 알아갑니다. 노아시대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구름 사이에 두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무지개, 2번 별빛, 3번 번개, 4번 구름기둥. 네, 성경말씀 창세기에 있는 노아시대의 이야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무도 노아시대라고 하면 창세기 9장쯤 될까요? 9장에서 10장쯤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함께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사 선택하시고 2시와 스냅가에 방송을 들으시면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등불과 관련된 찬양 능력의 주 찬양 들으면서 또 등불 관련된 찬양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아워십의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등불이십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갈궜어 밭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소식 듣고 오셨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 계실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대로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어린이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600

159에 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뭐 물어보고 아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또 원데이 클래스 신청이니까 하루 정도 오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체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잖아요. 찬양하는 자리인데 이게 뭐 그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또 뭐, 무엇보다 이미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 우리 얼마 전에 여수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입이 닳도록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정말 대단합니다. 잘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 공동체라는 게 그런 동작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훈련, 영성훈련 그리고 하나됨 공동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의 눈빛 그리고 손짓 다 맞춰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 결국은 그 작품을 통해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 찬양 한 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이어 들으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라고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정답으로 또 남겨주신 줄 믿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표? 네, 증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함께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소식 이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네요. 네, 샵9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또 극동방송 출신이라고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면 또 아, 이 아이는 극동방송 에서 신앙훈련 받았구나라는 게 또 하나의 또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의 음성으로 빛을 두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연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복음예수교회 정연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부터 한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기에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해 봐야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정하는 법 중에 하나가 표적입니다. 참 믿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적이 여러분에게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굳센터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나가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이 하신 일 중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있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큰 복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쳐주시더라.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귀신은 악을 행하며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악한 능력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사탄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만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귀신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꺾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더럽고 추한 악의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대대나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신보다 억만 배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역사를 하십니다. 귀신들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거짓과 악행과 음행과 부도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온갖 흉악한 일을 일삼으며 모든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만 해도 악의 영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혼비백산하고 떠나가고 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심판주이십니다. 최후의 이 질서대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악한 마귀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심판보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지워 대신 심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예언에는 온통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은혜로운 심판이죠.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이 알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는 사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배후에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야지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남편이 외도를 하도 합니다. 자꾸 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사도 가보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서 남편의 몸에 많은 더러운 벌레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집사님은 악령의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기도가 부족함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아내에게 다짐을 하고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온갖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의 활동이라도 하면 악령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고 듣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0: 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악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물리치고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한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당신이 정말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느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외치고 자백하고 그다음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체험을 하게 하시고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이 더러운 악한 세상,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외치시고 기도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복음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저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고난이 선물이다란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쉽나요? 저는 너무 어렵던데.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지만 공감가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향의 기도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칭찬 받을 거라는 확신도 듭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 환경을 잘 이기고 잘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꼭 그 응답도 기대해봅니다. 자, 첫 찬양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이광희 선교사님, 네,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시작되는 곡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 고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극복하고 이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용서하는 마음, 네, 극복하는 마음 생길 것 같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참 테이프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근진의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0: 인생의 고난 중에 박근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자, 이 곡 저는 오랜만에 들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래간만에 들으신 분들, 자,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도 해석하면서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라디오 앱에 오늘 잠깐 쉬고요,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영혼,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영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교예요. 무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저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김송현님 되시나요?
1: 어디세요?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예.
0: 기억하시죠?
1: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0: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1: 아, 제가 시골점 갔다가 지금 광주 올라가는 중입니다.
0: 광주 가시는 중이세요?
1: 아, 예, 예.
0: 혹시 안 바쁘시면 잠깐 정차해도 돼요?
1: 아, 예, 예.
0: 김송현님이 저랑 7월 초에 통화를 했어요. 그때.
1: 아, 예, 예.
0: 김은영님이 요청해가지고.
1: 아, 예,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1: 예.
0: 그때 뭐 유튜브 성경을 듣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쵸?
1: 아, 제가 그 KBS 김재훈 아나운서님 있잖아요.
0: 아,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1: 아, 김재훈 아나운서님이 이제 그 프리선언 하시고.
0: 네네.
1: 아침 방송 하시다가 프리선언 하셔가지고 그 성경을.
0: 성경 읽어주는 거 듣고 있다고 기억납니다.
1: 예. 예. 듣고 있었고, 이제 일독은 마쳤거든요, 제가.
0: 예.
1: 그러고 이제 제가 일독 마친 다음에 자문을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고.
0: 예.
1: 자문을 그 뭐냐 정경 명예장이 자주 잘 읽었다고 하셔서.
0: 예.
1: 그거 읽고 난 이제 또 지금 시편 또 읽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때 아, 예. 이제 저하고 영접기도 하고. 아, 그 예. 요청했던 김은영님 교회 가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1: 아,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니까요. 예, 거기가 예, 광주 담비교회 맞나요?
1: 아, 맞습니다, 예.
0: 오, 그러면은 그때 7월 초에 저랑 통화하고 바로 갔어요?
1: 예, 바로 얼마 있다 바로 갔어요. 예.
0: 바로 갔어요. 지금도 다니시고?
1: 예, 예. 지금 저 오늘 오후 새벽, 예, 아침 기도회도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0: 아침 기도회라면 새벽 예배요?
1: 예, 새벽 기도, 예.
0: 새벽 기도가. 예. 아니, 원래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잖아요. 무교.
1: 예, 안 다녔는데.
0: 예.
1: 제가 이제 그 이제 무교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96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0: 네.
1: 그 절회를 다녔어요. 불교.
0: 예.
1: 그러다가 10년간 다니다가 그냥 그만 안 다니고
0: 예.
1: 한참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그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제가
0: 네.
1: 한번 성경에 대한 관심을
0: 성경을 한번 관심을 갖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네.
1: 야,
0: 근데 이번에 저 이제 흔한 말로 우리 신앙적으로 막 불 붙었다고 하거든요.
1: 네, 예, 예.
0: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이것도 놀랍지만 혼자 간 게 예. 아니라 지금 아내하고 딸도 같이 갔다고 들었어요.
1: 아, 이 딸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0: 예.
1: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0: 예.
1: 지금 한번 갔다가 지금 그냥 다시 와버렸어요.
0: 딸은 아직. 한번 갖고
1: 네, 딸내미가 아, 이제 제가 아빠 엄마가 다닌다 하니까
0: 예.
1: 그 한번 검색을 컴퓨터 해봤는 것 같더라고요.
0: 네네.
1: 그 이제 37인데 우리 나이로
0: 네.
1: 그 청년부가 있는 데를 한번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0: 네.
1: 우남동에 우남교회를 이제 가자 그러더라고요.
0: 예.
1: 담비교회 반대편에가 있어요.
0: 예예.
1: 예. 소개가 다 하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안 다니고. 자, 봐서 다음에 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공부한다고.

0: 공무원 공부한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 막 저하고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1: 네.
0: 담배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내하고 잘 다니고 계시고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좀 같이 다닐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이. 김성현님이 원래는 이제 불교에 좀 있으시다가
0: 네, 예.
1: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번 기독교를 알아봐야겠다 해서 유튜브로 성경을 읽고 듣다가 저하고 네, 예. 연결이 되면서 김은영님의 요청으로 지금 광주 담비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0: 아, 예, 예.
1: 지금 한 이제 한 2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신 지.
0: 예, 예. 아, 예, 예.
1: 2개월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예배를 드려보니까. 네.
0: 그 우리 광주 담배교회 서만정 목사님은
1: 예예. 예.
0: 아주 그 뭐라 하실까? 상당히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게
1: 네.
0: 선교를 아주 딱 잘 하시더라고요.
1: 네네. 네.
0: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벽 특히 새벽기도 할 때
1: 네.
0: 그 이렇게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1: 네.
0: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그런 그 감을 느꼈고.
1: 어 예예. 예.
0: 또 우리 저 목사님께서
1: 네.
0: 강의를 설교를 잘 해주셔서
1: 예예
0: 예, 거기에 대한 이렇게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1: 아 예.
0: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이다.
1: 예예.
0: 하나님하고의 관계지 뭐 예. 다른 뭐 이렇게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1: 예예.
0: 제가 그거 이제 오래 안 다녀서 잘 그렇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근데
1: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이제 교회를 예. 갔는데. 목사님 네네.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말씀이 네. 이거였구나 뭐 이런 이제 깨달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으시겠네요.
0: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오직 예수님뿐이다. 뭐 이 그렇죠.
0: 네, 오직 예수님.
1: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죠.
0: 예, 예, 예. 예.
1: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
0: 예, 예, 예.
1: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0: 예.
1: 아내랑 같이 또 갔잖아요.
0: 네, 저기 우리 애견만은
1: 예.
0: 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1: 네.
0: 성당회를 다녔어요. 이제 세례까지 받은 분이에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결혼하고 안 다니다가,
1: 예.
0: 이제 그 교회를, 다른 교회를 좀 다녔어요.
1: 아, 성당 다니다가 좀 교회를 다녔다가, 이번에 예, 이제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군요.
0: 네, 예, 이제 그만두고 있다가,
1: 이제 네네.
0: 제가, 이제, 저는 제가 교회를 좀 그,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1: 네네.
0: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좀 그 양심도 좀 안 좋고
1: 예.
0: 그런 분이 계셔서 예.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1: 예. 예.
0: 이번에 좀 느끼는 바가 달리 있어서
1: 예.
0: 성경책을 공부해보자.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1: 예.
0: 그 인근에 사신 그 사장님 한 분 오셔가지고 나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1: 예.
0: 선생님 퇴직하신 분인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1: 예.
0: 성경책을 공부한다는 의미로 해서
1: 네네.
0: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녀라.
1: 네네.
0: 그래야지 다른 생각, 그 다른 것 보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 말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1: 저희 뭐
0: 그
1: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니까
0: 예, 예.
1: 사람보다 보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 그런 게
1: 예.
0: 있으니까
1: 예.
0: 거기에 다 연연하지 말고
1: 네, 네.
0: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1: 네.
0: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 예. 아이고 아무튼 네. 참 아, 짧은 지금 뭐 한 달 좀 넘게 지금 다니고 계시지만
0: 예, 예, 예.
1: 잘 깨닫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0: 예.
1: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0: 네.
1: 벌써 이렇게 뭐 새벽 예배랑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아내도 같이 네. 이렇게 가세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1: 야 그렇구나.
2: 예. 옛날에
0: 저 애기 엄마가
1: 지금 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옆에 있었어요?
0: 우리 와이프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1: 아 진작 얘기하시지 지금 옆에 계속
0: 시골 갔다 지금 같이 오는
1: 아, 스피커폰이죠 지금.
0: 아 예.
1: 그러면 아내가 지금 다 듣고 있었다.
0: 예, 다 듣고
1: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은. 아이고 아내도 계셨구나.
0: 예,
1: 우리 아내분도 예. 축하드립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우리 아내분도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거네요.
2: 예, 예. 제가 아유. 한 4년간 교회 다녔어요.
1: 예전에.
2: 예.
1: 그때하고 그때... 지금하고 이번에 좀 느낌이 좀 다르죠.
2: 네, 예, 더 하나님 더 와닿은 느낌이에요. 통하는
1: 예.
2: 느낌.
1: 또 남편과 같이 가니까 더 좋고.
2: 네, 옛날에 저기 저 교회에 다녔을 때.
1: 네네.
2: 그래도 한 1년간을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었어요.
1: 그랬구나. 예.
2: 아, 그래서 그런.

0: 저 생각에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요.
1: 네네.
0: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제 생각한 그 소망하는 바가 좀씩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에서
1: 네네.
0: 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와 그 팀날부터 계속
1: 예.
0: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좀 느낌이 하나님하고 좀 일대일로 만난다는 느낌? 기도할 때? 좀,
2: 예, 예,
1: 예, 어떤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 때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드실 예. 거예요 아마. 예.
2: 예.
0: 그리고 앞으로, 예. 예. 마음이 더
1: 예.
0: 그 두려움이 그 이렇게 뭐랄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게
1: 네네.
0: 그런 게 더 없어지고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이렇게
0: 기도를 계속
1: 예.
0: 하다 보면
1: 예예.
0: 그 좀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이 아빠랑 같이 이 아빠가 그래도 말씀
1: 네네.
0: 하자니까 하고
1: 네네. 믿음이 네, 이제 믿음이 생기신 거죠.
0: 네,
1: 굳건한
0: 네.
1: 믿음이 더 좀 더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신 거죠. 네. 정말
0: 집에서도 제가 기도를 좀 계속 했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이 아빠 이 아빠랑 같이 교회를 예, 다니고
1: 예,
0: 싶다고
1: 예. 그래요.
0: 이 아빠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1: 네네.
0: 언제쯤 나 갔을 하나님, 제대로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1: 네네네.
0: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냥 갑자기 교회를 먼저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1: 네네.
0: 그 뒷날 또 바로 이제 또 교회 같이 가가지고.
1: 네네.
0: 그 다음날부터 이제.
1: 그니까.
0: 토요일 예배를 계속. 네.
1: 그니까 지금 남편분 아. 보니까 지금 불 붙었어요. 지금 보니까. 뒤늦게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0: 네, 너무 좋아. 예. 아, 저거 지금 제가 예. 안 다니면 좀 그 마음이 찝찝하고 다녀야 갔다 오면은 마음이 좋고
1: 예.
0: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 그런 느낌이.
1: 네, 네. 저희 새끼라의 귀한 열매입니다. 저희 새끼라의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0: 네, 잘 먹었습니다.
1: 자 이번에 이제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예쁜 꽃바구니 또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남편분과 네. 함께 저 따라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2: 예, 예, 예.
1: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너무 잘하셨고요. 자, 우리 김성현님과 예, 예. 우리 아내분 정말 기쁨의 예배 앞으로 계속 드리시고 좋은 소식 예, 예.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 아, 예, 감사합니다.
1: 그 뒤로 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나요?
2: 예, 듣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현님이나 아니면 아내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가 있을까요? 아마 김성현님은 잘 찬양을 모르실 것 같고 아내분이 아니,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저기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찬양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0: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뭐랄까 몸이 피곤해도 그냥 지금 마음이 즐겁고 찬송가 부르면은
1: 네네.
0: 네, 마음이 그냥 좀 세임이 생긴 것 같고.
1: 세임이 생겨요. 그래요.
0: 네, 네.
1: 또 감사하면서 예
0: 네.
1: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세임 생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면 좋겠고 우리 아까 그 따님도 꼭 좋은 소식 네, 있고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온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예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그리고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는 좀 다른 버전 살짝 밝고 힘있는 버전으로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간간이 여러분께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 새끼라 방송 권역이 좀 축소됐죠. 서울, 경기,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는 이 새끼라 시간에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인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이 새끼라가 그대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새끼라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 감사하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방학, 교회 방학인데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방학이라는 문자를 줘서 저랑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 분이 이제 아 무교라고 보내봐라 방학이라고 보내봐라 그리고 이 방송 들어봐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상사나 사장님께서 우리 직원에게 이 방송을 들어봐라 문자를 보내봐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 정말 좋은 일터 좋은 사장님 만나신 거예요. 자, 그 직원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전화 연결했었는데 교회를 가셨다라는 이 사장님의 문자가 도착해서 제가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이영국님 되시죠?
1: 네네네.
0: 저 극동방송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 김인수 PD예요.
1: 안녕하세요.
0: 기억하시죠?
1: 네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말씀하세요.
0: 지난번에 그 거래처 사장님께서 이렇게 방송 듣게 하셔가지고 저 전화통화 됐었잖아요.
1: 아, 예, 예, 예.
0: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맞나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와.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대전 도안교회 가신 네네, 거 맞아요?
1: 맞습니다. 네네네.
0: 그 거래처 사장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시나요?
1: 아니요, 그분은 저기 광림교회 서울에.
0: 아 그렇구나. 아, 네. 어, 서울에 다니세요, 거래처 사장님은?
1: 네, 그분은 서울로 다니세요.
0: 오, 일터가 대전인데.
1: 예, 예. 그렇게 근데, 꼭 주말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0: 이야, 그 사장님께서 네. 그 우리 이영국 형제 대전 도안교회 출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때 네. 타일 가게. 맞나요?
1: 네, 맞아요.
0: 타일 가게 사장님.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 이현국님이 아내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해서 같이 가셨으면 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예?
1: 네? 아직은 뭐 저거 집사 우리 저 딸이 좀 아파서 네. 서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정신이 없어서.
0: 아, 그렇구나.
1: 예, 네, 좀 지나고 나서 이제.
0: 예. 네, 어떻게 선물은 잘
1: 얘기는 하고 있어요.
0: 얘기는 하고 있고 선물도 잘 전했고요.
1: 네네네.
0: 어, 주얼리도 어떻게 문자로 잘 받으셨고.
1: 네네네.
0: 네. 아이고, 그래요. 참. 네. 그때, 어,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쉬고 계셨죠?
1: 정확하게는 한 뭐 5, 6년?
0: 5, 6년 정도?
1: 5, 6년이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0: 최근에 한 5월 말, 6월에 저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그쵸?
1: 네네네네.
0: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 가서 이제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드리는 예배가?
1: 굉장히 편했어요.
0: 굉장히 편했어요.
1: 목사님 마, 네, 설교하시는 게 편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0: 목사님 또 설교가 귀에 탁탁 잘 꽂히잖아요.
1: 네네, 그쵸? 맞습니다.
0: 어, 그래서 지금도 쭉 다니고 계시고.
1: 네,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자, 이 시간에
1: 네.
0: 저랑 한번 그 감사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1: 제가 지금 병원에 와 있어갖고 괜찮나 모르겠네.
0: 잠깐이면 되니까
1: 네네네, 맞습니다.
0: 진료 전이세요?
1: 네네네네.
0: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예.
1: 네네.
0: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시죠.
1: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죠?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조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국님, 혹시
1: 감사합니다.
0: 뭐 본인이 지금 어떻게 좀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병원이시라고.
1: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것 때문에?
0: 치료받는 거가
1: 네,
0: 있어요.
1: 그냥 검사 차원에서 이러고 온 겁니다.
0: 예. 그래요.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또 우리 자녀분도 건강해서, 우리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대전 도안교회에서 꼭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꿔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우리 사장님도 되게 기뻐하시겠어요? 예?
1: 네네, 엄청 좋아하셔요.
0: 그러니까, 참, 우리 사장님이 보통 사장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네, 거기 장로님이시라고
0: 장로님이셨구나.
1: 하셨어요. 네,
0: 그래서,
1: 광림교회. 네네.
0: 광림교회.
1: 네네.
0: 아, 그리고 막 서울까지 이렇게 다니시고, 자기 사업처에서 이렇게 직원을, 정말 하나님께를 인도하기 위해서 요청도 하시고, 참 귀한 또 장로님을 만나셨네요. 예. 그래요. 앞으로 일터에서도 정말 귀한 또 이영국님 되시고, 좋은 소식 꼭좀 전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학 끝내고 계약하신 분들,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거든요. 잘 받으시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딱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내도
1: 그렇게
0: 또 이렇게
1: 하겠습니다.
0: 축 계약하자고 이렇게. 예.
1: 네.
0: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 고맙습니다.
0: 이영국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1: 네?
0: 인생 찬양.
1: 인생 찬양?
0: 이영국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
1: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0: 이 곡으로 옛날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하는 그런 곡 있잖아요.
1: 요즘 뭐 어째 쉬어갖고
0: 예.
1: 그런 거 기억이 없어서.
0: 아, 옛날에 그,
1: 네네.
0: 아니면 최근에라도 뭐이 찬양이 참잘 들리고 좋더라 뭐 이런 찬양 없으세요?
1: 아직은 뭐 다니고 있는데 처음이라 뭐 서먹서먹해서 잘 기회도 안
0: 아,
1: 들어오고
0: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조금
0: 그래,
1: 더 이제
0: 예.
1: 다녀야 이제 뭐 그런 게
0: 그렇죠.
1: 들어오죠.
0: 그렇죠. 예.
1: 네네.
0: 그래도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연국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 곡, 믿음의 가정이라는 곡,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1: 네,
0: 받아주셔서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믿음의 가정 김명식, 송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영국님 가정 꼭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꼭 이런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언제든지 또 가족 전도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이제는 물러갈 때 됐네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3: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시에 보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비는 그를 돌봐주던 주인이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되자 14년 동안이나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묘를 지켰다고 합니다. 보비는 주인과 함께 다니던 인근 카페에서 사람들이 먹다 버린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엄동설안에도 주인의 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14년간 떠나지 않았던 주인의 묘에서 자신의 머리를 주인의 모비에 기댄 채로 꽁꽁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잊지 못해 14년 동안이나 주인의 묘를 지킨 보비를 주인과 나란히 묻어주었고 그 근처에 보비의 동상도 함께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물을 충견이라고 부르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개, 보비는 충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 충직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회막을 세운 모세는 늘 그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나타났지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가득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하면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는 청년, 곧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를 청년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연령으로 당시 여호수아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가 젊다라는 의미로 청년을 이해시키는 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를 만

0: 가지는 시기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청년이라는 말은 청년이 되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곧 비전을 갖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점탐 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청년 신앙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이 가졌던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그 청년 신앙은 믿음의 행진으로 나타난 것을 기억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진 청년 신앙, 비전의 신앙, 이상의 신앙, 환상의 신앙은 믿음의 행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의 우상과 문화에 젖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 후에 소식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와서 요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조상 때부터 늘 보았던 수많은 애굽의 우상 문화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430년간 보고 자랐던 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호수아는 환상이 꿈을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꿈을 꾸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청년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꿈을 쫓는 청년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랬습니다. 마윈이 그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청년의 때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비전 허락받고 걸어가는 청년의 신앙,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걸어가는 청년의 더 높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9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다가 9장에서는 환상을 통하여 번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을 밝히면서도 11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남은 자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언급과 1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후대에 삽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시종일관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의 이름을 사용한 요셉의 남은 자, 요셉의 환난, 야곱이 미약하오니 등의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있는 5장에서도 여호와와 선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장에 나오는 구절의 체질은 곡식 가운데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구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구절에서는 악인을 내 백성 중 화가 우리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특징은 이미 아모스의 예언 속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남은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7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며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속성 등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구도 속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질 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은 종교적 영역에서 심판과 우주적 영역에서 심판, 체질을 심판 등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권의 회복을 통한 언약적 축복들을 그들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보해 주었던 제단이 파괴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심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성전 파괴의 환상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달락이 말씀의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었다면 본달락의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짓된 제사를 드린 데 대한 보응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성전 파괴의 환상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전 우주적으로 미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심판 방법과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달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심판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성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심판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해주는 신적인 편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138편의 고백이 여기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세 번째로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이 분사 형태로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지금 현재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을 살펴봅니다. 첫째, 1절에서 6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여러 번의 징조와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7절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수족같이 아니하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특수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택함받지 못한 구수민족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든 상관없이 범죄한 국가나 개인에 동일하게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왕, 12절의 나라들, 13절의 흙, 14절의 백성, 15절의 땅 등 다섯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배경으로 하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0: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과 12절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히 이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실존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에 사용된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세우고 등의 동사가 주어가 1인칭으로 기술되어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신탁적인 공식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13절에서 15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회복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수반합니다. 13절 선지자는 단포조들을 흘리며 14절 포도원들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등 포도에 관계된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지막 날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의미할 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3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의 안전에 대한 응금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종말의 날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필요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는 헌금과 함께, 봉사할 때는 에너지와 헌신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사실 위대한 기회가 변장하고 찾아온 것뿐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는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바다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꽃을 피우듯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이 피어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의 찬양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장보영과 정재은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과 많은 재난들 앞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록스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아이누스 앞 상단이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위기 가운데 믿는 자의 기도는 큰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걱정하지만 말고 믿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촌 생태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파괴시킨 많은 자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순천 우리 교회 허정임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산

0: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제우스의 법과 예수의 길. The law of Zeus and the way of Jesus. 오디세이를 보다가 제우스의 법이라는 말 앞에서 생각이 멈췄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크세니아라는 나그네 환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도는 사람은 약합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호텔 예약 앱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문 하나 열리지 않으면 그날 밤 어디서 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문 앞에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우스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먹이고 씻기고 쉬게 하고 안전을 보장한 뒤에야 당신은 무시하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요즘 같으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인터폰으로 묻겠지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택배 기사님에게도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는 세상이니 고대의 환대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류의 좋은 사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실패하고 반성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길을 배워왔습니다.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애절이 되고 오늘의 애절이 내일의 윤리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그네를 향한 오래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을 함부로 서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우스의 환대법이 곧바로 예수님의 황금률로 발전됐다고 이 역사책에 한 줄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의 신앙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가 오래 품어온 질문,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깊고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우스의 법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해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 해치지 말라 해서 사랑하라로, 사랑하라 해서 먼저 사랑하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여는 것과 사랑 때문에 문을 연 것은 다릅니다. 벌 받을까 봐 친절한 것과 저 사람도 나처럼 귀한 사람이라 여기며 친절한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내 편인지 확인한 다음 잘해주는 것은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사랑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곁에 서셨으며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까지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낯선 여행자가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 앞에는 날마다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지쳐서 말이 거칠어진 배우자, 대답하지 않는 자녀, 생각이 다른 친구, 실수한 이웃,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어느 날은 낯선 얼굴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왜 저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황금률은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0: 대접을 받고 싶을까? 그 질문 하나가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명은 높은 건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큰 목소리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한 번 더 헤아리고 내가 받고 싶은 친절을 먼저 건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가장 오래되고도 새로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를 해치지 않는 사람에서 나그네의 이웃이 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의 담장 하나를 낮추고 문 하나 더 열어보시지요. 제우스의 법을 지나 예수의 길로 말입니다.
1: 5분 갈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0: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비판하는 이들의 약점이 뭐예요? 남을 보는 데는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는 누군가?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고구조가 원웨이 시스템이에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편향적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경도되었다 그러죠. 경도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홀리스틱이라는 표현.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통전적이에요. 홀리스틱이에요. 그런데 뭐냐, 편협된 사람은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는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어려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요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으면 그게 갇힐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 내 마음에 편한, 내 생각에 지지해주는 책만 읽으면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양하게, 신문도 다양하게 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분은 감당을 못해요. 이 책에 그 써놨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 이게 무서워요. 알고리즘.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갖다 보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면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네. 이 박사가 뭐예요? 그 분야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PhD 학위를 따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돼. 근데 그 분야의 박사예요. 다른 걸 많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많이 안다는 말은 어떤 부분에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지한 줄 전혀 모르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무지하면 내가 무지하다 그러면 낫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면 막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요. 막 신랄하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억눌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내가 화가 확 난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 사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는 거죠. 보상심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고 싶은 보상심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자꾸 작게 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내 위에서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바세바 사건 속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완전 범죄죠. 왕이니까 막 그냥 막 사람 시켜가지고 완전 범죄. 우리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다루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의 자리로.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양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 얘기는 누가 보아도 다윗의 얘기예요. 왕이, 모든 걸 가진 왕이 그 시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돌직구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못 깨달아요. 우리는 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희석시키는 데 탁월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날이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G.K. 체스턴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정통 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에게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살펴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나쁜 인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싸우는 걸 보세요. 싸우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가? 네 때문이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계속 너 인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불행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난의 영이요, 자녀들이 꽂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비난하게 돼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비껴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비껴나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이게 금방 나와요. 부부가 합의가 안 돼. 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나 때문일지도 모르죠 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언어적 공격을 쏟아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악플만 답니다. 비난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비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삶의 모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선지자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근데 그를 분별하기 어려워.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다 죽여줘야 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대신에 남의 열매를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기 열매는 없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평가만 해. 자기 수고는 없어. 자기 은신은 없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다니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바빠. 정작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늘고 세미나도 듣고 특강도 듣고 뭐 학교도 우리 얼마나 많아, 제자훈련, 사역자훈련도 하고 뭐 얼마나 우리 교회 뭐 명강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졌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위험해요. 말씀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그 비판할 때 들이댔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나는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 심판할 거야. 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심판의 칼은요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손을 베어요, 베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너가 사람들에게 관대했으면 나도 너에게 관대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하고 누가 실수를 하면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내 비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알면서도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0% 알면 30% 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알아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부분을 알면서 전부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를 듣고도 내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뭐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일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계 대가의 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분은 신학이 언제나 그래요. 나는 언제나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는 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재판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비판, 극단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막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 인간의 죄성이 막 다 노출돼요.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설 문화예요. 배설 문화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영웅주의가요. 사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면 막 많이 보고 막 반응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도우려고 하는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가? 건설적인가? 파괴적인가? 약점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의 영이 침범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면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비난을 마귀가 사용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자,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저 인간들. 눈이 옆으로 찢어진 사람들. 저 양반, 저 양반, 저 양반 하고 다니는 거 봐라. 저게 무슨 집사야. 막 예배 마치고 나면서 오늘 그게 기도라고 했어? 뭐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이런 비난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지 몽미한 백성으로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고 전적으로 착각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서 연약함이 보일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포장하다 보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죄인에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냥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진실한가?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내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장한 적은 없느냐? 우리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별별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그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탐욕적인 부자나 기업가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탐욕적인 존재가 아닌가는 거예요. 은근히 부러워하고 다른 대상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버려요. 한때 여러분, 대학가에 데모 많이 할 때 그랬어요. 막 데모를 하고 막 정의를 외쳤는데 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는 컨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저 사형이야,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해야 돼요. 언제나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상대의 눈의 티를 볼 수도 없고 빼줄 수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득한 임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더라. 선지자였습니다. 그전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는 떳떳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부산교도소에 모아놓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도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폭로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예.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거, 자기 우울감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보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나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런 긍휼의 마음, 포용의 마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욕 안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은요 사랑방 목자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아 우리 목자는 어떻고 저런 목자고 비난이 와요. 사람들의 지도자는 눈에 띄는 역할이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대가에 지도자가 치울어야 될 대가 비난이에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표내버립니다. 목사님들 비난이 막 쏟아지면 그걸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내버려요. 이런 비난을 할 때는 자기를 살펴야죠. 살펴요.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당하다 그 비난에 모두 대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근데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엉뚱한 일에 휘말리면요 내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말고 내가 가야 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치루어야 될 싸움이 형들과의 문제예요. 형들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왜 왔냐, 아버지 신부름을 가서 그 왔는데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 싸움 구경하러 왔나, 이 애숭이가 여기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집에 가서 저지나 먹어라 이러고. 다윗이 형들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질을 아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내전이 많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움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 누구에 놀아나는 겁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도 서로 따로 드려요. 그리고 막 예배 방해를 또 해요. 여러분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배를 방해해. 영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골리앗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이 비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것,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 아 그분이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에요. 정의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긍휼의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태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눈이 변해요. 복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 어떤 분은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0: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내 눈에 들보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맑아진 눈으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비난보다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난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를 세워주고 돕고자 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지 비판을 통하여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 사람을 그냥 생매장을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티를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 부드럽고 온유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이 혼란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끊임없이 쪼아대며 하이나 애나처럼 달려들어 그 사람을 그냥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코코넛 열매가 열리는 코코스 야자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열매인 코코넛에는 코코넛 워터라고 불리는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에는 전해질과 무기질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고요. 또 물을 마시고 난 뒤 이 코코넛의 안쪽을 긁어보면 흰 과육이 있어서 배를 채울 수도 있고요. 남겨진 껍질을 짜내면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 남겨진 찌꺼기는 말려서 땔감으로 쓸 수 있고요. 나무의 가지는 잘 말려서 가옥에 얹기만 해도 훌륭한 지붕이 된다고 합니다. 쓰임새가 참 많죠? 정말로 뿌리부터 열매, 잎 하나까지 그냥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코코스 야자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코코스 야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

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되는 이 코코스 야자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재료로 사용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되고 받은 복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쫓아 우리의 삶이 십자가 사랑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길 소망하고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0: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함께 하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코코스 야자나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또 그 생명을 반사하고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데요. 앞서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9월 10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바이블 나침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순천 엘림교회 김석수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시간인데요. 순천 엘림교회 김석수 목사님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순천 엘림교회 김석수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는데요. 여름 지나고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2: 네. 그래도 어제 본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2: 네, 네. 네.
0: 아주 여름을 분주하게 또 빨리 보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름 잘 지내셨어요?
2: 네, 여름 저희 잘 지냈고, 네. 저희는 이제 여름 복음의 대장정이라고 그래갖고,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국 비전트리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0: 네. 여름을 아주 뜨겁게 보내셨네요.
2: 네네네.
0: 네.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2: 오늘은 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0: 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요. 제목을 붙인다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네. 붙이셨네요.
2: 네네, 그렇습니다. 네.
0: 어떤 성경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2: 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이 됐을 때 이게 네. 장하고 절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후대 학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좀 성경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여간 편의롭게 또 이렇게 소제목을 달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이 제목을 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사실은 포도원 품꾼의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그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0: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네.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앞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맥락에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볼 때 그 기초적인 그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1: 네.
0: 그 인과론적이라는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학습 만화 보게 되면 why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왜라고 우리가 보통 질문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보통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이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 인과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1: 네.
0: 문제는 그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한테 대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그 예의의 본문 가장 이제 그런 본문이 오늘 이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 네. 네. 자, 오늘 비유의 이제 전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0: 네네.
1: 그리고 품꾼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0: 네네.
1: 이게 이제 전제니까 이걸 일단 아시고 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0: 네네.
1: 네.
0: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포도원이 한 번에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일꾼의 종류가 되게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이제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 네.
0: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그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해질 무렵이 되니까 그 이른 아침을 보통 이제 학자들은 오전 6시 정도로 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간 그 품꾼들이 한 종류가 있게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게 되면 3시가 돼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법 그 당시
0: 그렇죠.
1: 이제 이스라엘 시간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간법하고는 좀 다르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항상 이제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사람은 오전 9시에 지금 또 집주인이 간 건데 보시게 되면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면 인력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이제 이분들이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어떤 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인력시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1: 네.
0: 지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있지만 오전 9시에 이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그 4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히 주리라고 이야기한 건 이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그 품삯인데
1: 네.
0: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되냐면 상당히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절도 보게 되면 6시하고 9시가 있는데 또 성경 보면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4번, 5번 이렇게 돼 있어서 역시 6에다 6을 더하면 정오시죠. 12시죠.
1: 그렇죠.
0: 그리고 그다음에 9시라고 이야기하면 또 6을 더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3시인가요? 9하고 6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지금 품꾼들이 벌써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고 오전 9시 온 사람이 있고 12시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 온 사람이 있어요.
1: 네
0: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근데 기가 막힌 본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6절에 제11시가 나와요. 그러면 제11시에다가 6을 더하게 되면
1: 17시잖아요.
0: 네. 오후 네. 5시예요.
1: 오후 5시.
0: 그러면 6시면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1: 네.
0: 사실은 제가 이 본문에 조금 유감인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1: 네.
0: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저희 이제 전사님 계셨는데 그때는 뭐 이사짐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그 노량진에서 저희 교회가 잠원동이어서 전날에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랑 그 노량진에서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용달차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래갖고 너무 전사님 좋아하니까 같이 그 짐을 갖고서 이렇게 이삿짐을 날라드렸어요.
1: 네.
0: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짐도 그게 이삿짐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나르고 한 오후 3시 정도 넘어갔는데 한 우리 청년 중에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학교 끝나고 나서 한 4시 정도 이에 왔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기가 이제 전사님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이제 봐주다가 저희가 이제 짜장면까지 보통 이제 이삿짐 나름 짜장면 보니까
1: 그게 또
0: 짜장면 먹고 나서 이제 오후 5시 넘어서 저희도 이제 끝나고 가려고.

0: 했는데 네. 갑자기 전 사장님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그러면서 니네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이걸 뭘 준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작은 말 그 당시 이제 만 원이 좀 큰 돈이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저도 주고 사촌 동생 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제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그 자매한테도 똑같이 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 아니 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오늘 본문도 잘 보시게 되면 네. 나중에 이제 그 결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11시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역시 포도원 주인이 불러요.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어떻게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 말도 중요한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인력시장 갔을 때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면 몸이 좋은 사람.
1: 그렇죠.
0: 그리고 일 잘할 사람 같은 사람들 뽑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가고 오전 9시에 데리고 가고 12시에 데리고 가고 3시에 데리고 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일 못한 좀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겠죠.
1: 몸이 제일 좀 약해 보이거나.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본인들도 인력시장에 나왔으면 이게 지금 하루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5시가 됐으면 우리 끝났구나 이러고 네. 생각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준 거죠.
1: 그렇죠.
0: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과론적 사고방식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날이 저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 보면 분명히 이른 아침에 2절에 보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고 이 한 데나리온이 분명히 상당한 그 품삯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전사님이 그 얘기하고 제가 마음에 유감이 생겼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품꾼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1: 네.
0: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인과론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처음 온 사람부터 주면 되잖아요. 처음 온 사람부터 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1: 네.
0: 한 이런 아침부터 온 사람 딱 주면 이 사람들 주인이 나랑 약속한 이 상당한 한 달이면 줬구나 그러고서 가고 그다음에 오전 9시 가고 12시 가고 오후 3시 가고 마지막에 그 오후 5시에 받은 사람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줘요. 이게 분류가 앞에는 5개의 그룹이 있다가 지금은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로 그룹이 2개로 나눠지죠. 그게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19장에 네. 보시게 되면 마지막 그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룹을 나눠요.
1: 네.
0: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10절에 그런 말이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 인과론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순서대로 줬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의도적으로 그 나중 온 사람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성경 보시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11시에 온 자가 와서 한 달연을 받아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인과론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애들 말로 아싸.
1: 더 받겠구나.
0: 아, 그렇죠. 네. 12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2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1: 네.
0: 우리 경제관념에 의하면.
1: 네.
0: 자, 근데 성경 보시게 되면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1: 네.
0: 자, 그러면서 성경 보시면 11절에 저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는데 받은 후 분명히 집주인하고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1: 네.
0: 약속을 분명히 했고 집주인의 약속을 지켰어요. 분명히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오늘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권적으로 출애굽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피제앙부터 해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인데
1: 네.
0: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우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엘리 저희가 엘림교회인데 엘림이라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면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1: 네.
0: 이들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갖고 물이 없다고. 근데 거기서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원망이 높아

0: 지게 되면 모세에서 아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이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망의 정도가 세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우리 여기 출애굽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하는 게 낫다고. 그들 400년 넘게 종생하라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그게 이제 공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은혜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공로 사상의 결계는 이게 교만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원망해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 세대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1: 네.
0: 결국에는 그들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그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사실은 본인들 집주인하고 약속한 거 받았으면 그 은혜로 그냥 감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은혜를 비교하게 되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이게.
1: 네. 네.
0: 그럼서.
1: 자, 원망이 참 무서운 죄다라는 네네. 것들을 우리가 뭐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이게 왜 무서운 죄가 되나라고 했을 때 원망이 이 은혜를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은혜가 네. 사라지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0: 그러니까 제가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그 봉사했는데
1: 네.
0: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1: 그렇죠.
0: 네네.
1: 네. 자, 순천 엘림교회 김석수 목사님과 함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0: 지선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은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이 은혜의 반대말이 있죠. 네. 이게 당연히 여기는 마음. 네. 네. 모든 걸 당연히 여기면은 이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네. 은혜는 사실은 받을 자격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받을 자격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고 사실은 그게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분 그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는데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12절에 보게 되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현실 논리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얘기한 거잖아요. 공정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 사회, 불공평한 거 아니냐.
0: 네, 우리 사회
1: 우리가 이제 공정과 화두. 공의와 공평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네. 공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가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 성경 본문이 우리가 포도원 품꾼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프레임을 갖다 포도원 품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 보시게 되면 그런 본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탕자에만 되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게 되면 그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잃어버린 아들 중에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단기 성경을 이런 데 가보다 보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월심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고 또 렘브란트의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가 되어지면서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누가복음 15장의 그 본문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거죠. 그 오늘 본문도 잘 보시게 되면 자, 그 13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한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한 게 없죠. 왜냐하면 네. 분명히 약속을 했을 때 이른 아침에 한 데나로씩 준다고 했고 나머지 오전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집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는데 지금 이 사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안 보고 요 지금 포도원 주인 그 품꾼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거 주인이 불공정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뒤 본문을 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분명히 약속한 대로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0: 네.
1: 자 그다음이 사실은 14절 15절이 되게 저는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좀 이게 그냥 성경 보시면 되게 냉정한 것 같아요. 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0: 주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 뜻이라고 돼 있어요.
1: 네.
0: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또 내 뜻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 같은 경우에도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1: 네.
0: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목회자도 그렇지만 뭐 소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생활 잘했으면 늘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단순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단순히 그냥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복적인 마인드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실로암 목가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치유해 주시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눈이 이제 뜨지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눈, 이거 시각장애 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누구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마음에 원망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옮겨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성경 보면 내 뜻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믿음 생활이 정말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아멘.
0: 예, 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운명론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보시게 되면 15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걸 믿고 나갔을 때
1: 네.
0: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하여간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네. 앞서 이제 욥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0: 네.
1: 욥기도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0: 그렇죠.
1: 안 해주잖아요.
0: 네네네.
1: 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을
0: 그렇죠.
1: 알 수 있냐.
0: 네네.
1: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네. 그게 이제 욥기의 결론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 욥기도 사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 맞아요.
0: 거예요.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에 욥의 고난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욥이 보시게 되면 인간의 고난의 총체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저도 자녀가 하나 있지만 10년 만에 태어난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10명이 한순간에 죽어요.
1: 네.
0: 이거는 표현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 이렇게 장례식장 가보면 이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에 대해서 우리말에 그걸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에 뭐 이렇게 해서 이 물질을 했는데 그 물질이 한순간에
1: 네.
0: 우리가 IMF 때 1997년도에 IMF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네. 삶을 살아갔던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지수표에 보면 1위가 뭐냐면 배우자 사별이거든요.
1: 네.
0: 지금 나와 동고동록하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걸 이제 외적인 고난인데 자기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1: 네.
0: 그 고난이 오고 또 근데 이제 사람이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면 하나가 또 뭐냐면 주위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 회복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하는 척은 하는데 결국에는 이건 너, 네 죄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욥의 고난이 다섯 개가 오고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욥의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해석이 안 돼요.
1: 그렇죠.
0: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 더 답답한 거죠.
0: 답답한 네.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정도로 이게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욥의 고난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녀뿐만 아니라 재물,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건강, 친구, 그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신학적 이유까지 여섯 가지가 연속으로 다가와요.
1: 설상가상이었던
0: 네.
1: 거죠.
0: 네.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1: 네, 네.
0: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1: 네.
0: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 대한 어떤 그 고난의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0: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겼을 때 그때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요 중요한 사실 하나만 인정하더라도
0: 그럼요.
1: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0: 네.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1: 그럼요.
0: 특별히 제가 있었던 계속 목회했던 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하나님 인정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1: 아멘.
0: 근데 인과론적으로 사고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1: 아, 힘들어지죠.
0: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 네. 자, 바이블 라진반 순천 엘림교회 김석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 좀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한 가지는 저는 요 부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대를 나눠서 포도원의 그 주인이 품꾼을 구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칫 나는 이제 이른 아침에 불려온 그런 품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오후 5시에 불려온 품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럼요. 저희가 네. 이게 매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은혜 받으려면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그 황금 시간대에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늘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겸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게 마음속에 늘 감사와 겸손이 있게 되거든요. 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매번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게 될 수가 있죠.
0: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1: 그럼요.
0: 게 아니라
1: 네. 네. 하나님의 전적인
0: 예.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네.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셨으니까 그거를 하여간 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게 되면 늘 하여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0: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보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을 찾아 나서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어진 그럼요. 것이지 네네. 우리가 뭐 주인을 찾아 나선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9월달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예수생명잔치 그렇게 전도축제도 하게 되는데 네. 그거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대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명가인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모태신앙인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아동부 때 뭐 청소년 때 청년 때 또 장년 때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찾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0: 그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이야기가.
1: 네네네.
0: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품꾼들이 놓친 것이 있지 않나.
1: 그렇죠.
0: 네. 그게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1: 성경에 보면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탕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한테 탕자는 그냥 지부에서 그냥 이게 돼지 주염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굶주리지만 않기를 소망하면서 들어왔는데 네. 아버지는 오히려 이 탕자한테 좋은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다음에 인장반지도 주거든요.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0: 네.
1: 그다음에
0: 잔치도 배설하잖아요.
1: 송아지 잔치도 네. 베풀어주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간과하는 게 있는데 큰아들이 그걸 봐요. 큰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그게 나중에 신약성경 임마누엘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가장 큰 복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성경에서도 네.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동행의 복,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그 복을 그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비교하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0: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마음, 큰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죠.
1: 그렇습니다.
0: 오히려 늦게 믿은 분들한테는 아유, 어렸을 때 저는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가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그거 못 누려서 너무 안타깝다.
1: 네. 그러니까
0: 동행의 복을 누려는 그 마음을 조금 저희가 회복하게 되면 사실 이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1: 네. 네.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긴장하고 네, 스스로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복이 어떤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이고 또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마음에 되새기면 참 좋겠다.
0: 너무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하나님을 좀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성경에서 그 바르트가 그러기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1: 아멘.
0: 그 말씀 가운데 네. 은혜가 있으니까 좀 주일 예배도 하여간 거기서 누리고
1: 네.
0: 기쁨도 누리고 말씀도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또 극동방송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누리고 하여간 좀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 아멘. 네. 자, 오늘 바이블 나침반 순천 엘림교회 김석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루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을 주는 사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어떻게 복되게 하겠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말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압에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게 없으니까 너희들을 여기서 남편을 찾아라.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안식을 내가 너의 안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찾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가나안 전쟁 후에 모든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은 후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쟁은 언제 시작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으로 보이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전쟁 후에 땅을 얻었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 쪽에 있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확보한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전쟁을 해야 얻는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주어진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예, 전쟁하지 않고도 그 땅에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근데 그 땅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자, 노란색 반은 옆에 있잖아요. 강을 건너서. 그리고 아래 갓, 그리고 밑에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 그리고 어찌 보면 세 지파. 이분들은 이미 땅을 얻어놨습니다. 자, 왜 이분들에게 먼저 땅이 갔을까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정말 용맹한 지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싸움깨나 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많아요. 용사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크고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그때마다 이세 지파가 선봉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세 지파가 모세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40년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처자를 그 땅에 이미 얻은 땅에 남기고 다른 부족이 모든 땅을 얻어서 안식하기까지 똑같이 선봉에 나가서 싸우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죠.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랬구나.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실은 안식은 우리는 늘내걸 먼저 챙기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의 안식을 먼저 누리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안식을 먼저 찾아주는 것, 그 후에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고, 더큰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과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분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시원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겨울이 우리에게도 오겠지만, 자, 사진을 보시면 북극 사진입니다. 네, 북극에 1913년에 찍은 사진이니까요.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칼로커라는 캐나다 탐험대가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11명의 팀원을 싣고 포부도 당당하게 출항을 했지만 출항하고 얼마 후에 너무 그곳이 추워져서 배가 바다에 가다가 얼음이 다 바다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난파됩니다. 물속에 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면서 이 나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파됩니다. 자, 그때 이 캐나다 팀 컬러코에 탔던 팀원들을 이끌었던 분이 계세요. 사진 한장더 보죠.
스테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끝내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신문에 우리의 이름을 장식해야지 하면서 끝내 사람들에게 전진을 명령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로 싣고 갈 구호품들, 자기들 물자들을 자기들이 다 지어야 되니까 힘이 좋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들을 서로

사람들은 자다가 깨가지고 약한 사람들 걸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개월도 안 돼 11명은 다 죽습니다. 그 땅에 다 얼어서 죽어버려요. 자, 다른 한 팀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1년 후에 영국 팀이 남극을 정복하러 떠나는데, 야, 이게 또 똑같은 일을 맞이합니다. 인두령 수호가 부흥에 갇혀버렸고 이 배도 침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초창기에 겨울 초기에 떠나서 얼음이 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자 이 배는 가라앉고 침몰하기 전에 이분들은 거기에서 구명선과 여러 물품들을 구명선에 싣고 이제 한 섬에 정착해서 무려 1년 반을 생존합니다. 자, 이분들은 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살았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팀은 목적이 뭐였어요? 정복이었어요. 그런데도 위기 상황에 그 정복이라는 성공이라는 목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셰클턴이 이끌던 인두련 수호는 그 위기 상황에서 목적을 바꿉니다. 모든 사람의 안식과 생존, 나는 이 사람들을 살려보내기로 결단했다라고 셰클턴이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1년 반 동안 섬에 갇혀 살았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더 생존할 수 없어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최정예 5명을 뽑아가지고 구명선에 태우고 6명이 1300km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파도가 가장 센 해협을 통과해서 자기들이 처음 출발했던 포경선 기지로 출발해서 거기에 2개월 만에 항해해서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험난한 항해를 하고 도착했는데 바람 때문에 기지의 반대편으로 배가 도착합니다. 그 기지로 가려면 3000m 얼음산을, 빙산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같이 뭐 아이젠이나 이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끼 하나, 밧줄 하나, 그리고 그 5명 중에서 가장 건강한 2명을 데리고 그 빙산을 오릅니다. 빙산을 올라서 포경선 기지에 도착한 후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영국에 귀환했을 때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셰클턴 평전이라고 책이 이거 두 배나 돼요. 이렇게 두꺼운 걸 정말 한 일주일만 읽었을게요. 너무나 그 내용들이 스펙타클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이 리더가 비스켓 4개가 하루 식량이에요. 근데 이 셰클턴이 4개를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약해요. 자기 대원이. 그래서 자기의 비스켓 한 개를 그 사람에게 줬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영국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셰클턴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준 비스켓 한쪽은 천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나에게 줬다고.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능력이 없고 너희들의 삶을 알아서 꾸려가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후에는 완전하게 변해서 이제 내가 너의 안식을 책임지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의 인생을 바꿔주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정말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굽니까? 보아스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없었다면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자, 2절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보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아스가 있고 보리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그 기근이 가득한 땅에 오랜만에 풍년이 왔어요. 자, 그때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보아스와 보리 추수단과 이 둘 중에 뭐가 보입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를 보지요. 먹을 것을 봅니다. 내 눈에 먼저 띄는 걸 보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뭘 의지하지 마라. 창검의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노력하면 힘줄을 끊어버려라. 대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약성경에서는요, 금과 음을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가 아니라 뭘 보라? 보아스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보라. 보리에, 추수된 곡식에, 한정된 식량에,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썩어버릴 양식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도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숫자적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부흥은 뭡니까? 진짜 부흥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식었던 내 마음, 주님이 좌정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인된 내 마음에 주님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5절, 6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룻과 나오미는 드디어 이삭을 주어서 얻은 어떤 알곡, 이삭, 보리 이런 것보다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아스에게 있구나를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룻이 예쁘게 단장하고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여인으로서 이 말을 순종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보아스가 나 같은 이방 여인을 받아줄까?
지금까지 친절은 100%

풀었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아마 큰 어떤 두려움과 여러 생각 속에서 그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기업을 물을 자, 고엘법을 그가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에 가서 당신이 저희 집안을 살릴 고엘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재미니이다. 아멘. 자, 다른 말로 고치면 당신은 이런 악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행하라? 나에게 이행하라. 기업을 책임지는 고엘의 법을 나에게 이행하라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걸 가리켜서 완전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무지개를 보시면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런 무지개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다른 무지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무지개는 이런 모양입니다. 원래 이 무지개라는 그 히브리어가 캐쉐트인데요. 영어로는 뭡니까? 레인보우. 보우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캐세트도 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활인데요. 자, 활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화살을 걸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하늘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완전한 언약, 이 언약이란 단어가 창세기 9장에 7번 나와요. 언약, 언약, 언약 7번 나오는데 무지개도 7가지 색이에요. 자, 이 완전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 언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날아가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어떤 법이 지배하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갑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고 돈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죄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빠져나오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늘 책임은 약자가 지는 거죠. 그래, 네가 내 대신 죽어라 하고 화살의 방향이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식어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핍절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엘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고엘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가 그 지역에 서 있으면 그 지역에 연약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어린 아이

0: 이 꿈을 꾸는 그런 지역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들만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다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내버리는 요즘 세태를 어느 누가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사사시대에 한 여자가 자기의 미래를 걸고 힘이 있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인의 청을 정중하게 물리치고 내가 욕망대로 감정대로 네 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제사장도 음란함이 극에 달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한 여성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 여성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그 여인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보아스는 11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자, 룻 안에 있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붙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업을 물을 고엘법을 내가 어떻게 이행하겠다. 어떻게 이행하겠다? 다 이행하겠다.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이 숨어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룻을 뭐라고 칭합니까? 현숙한 여인. 자, 여러분,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현숙이라는 단어와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의 능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현숙하거나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책임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지금도 힘차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또는 지금 공공하고 지금 병에 있고 지금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기업이 무너져가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표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과 나오미 서로에게 안식을 줍니다. 룻이 없었다면 늙은 나오미가 살 수 없었을 것이고요. 나오미가 없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룻에게 영적인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있었다고 이 일이 완성되지는 않지요.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8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태신자들을 8주 동안 초청하는 이유는 진정한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진정 나의 안식이, 진정 나의 생명이, 진정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영적 역전의 기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 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기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길,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정하셨던 재앙을 철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지만 동시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는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간의 선택과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은 하나님의 공의를, 돌이키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데요.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까닭은 단잠을 깨우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자를 깨워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는 미가엘 쓴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엎드렸고요. 여호야김은 우리아의 입을 칼로 막았습니다. 나를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마저 깨뜨려버린 여호야김일까요?

예레미야 26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던 중 극심한 반대와 박해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경고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규탄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이는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권위를 더 중요시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살리기 위해 아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 큰일이 나겠다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다니엘 제9장
1: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0: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1: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 제10장 바사왕 구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0: 구름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1: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0: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1: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0: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1: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0: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1: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2: 제11장
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

0: 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니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구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 제12장
0: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2: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3: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2: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0: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0: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1: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0: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1: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0: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1: 그의 이름을 로루함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0: 고멜이 로루함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0: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 우리의 상황을 조금 개선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에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지나간 하루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케일럽의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였더라도, 지나간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오늘 이브닝 프레이즈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We Love의 말씀으로 우리 길, 그리고 피아워십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부산에서 4420번님 신청하신 Li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비갤 진스터블룸의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조예순의 산소망, Living Hope 함께 하셨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어스의 Love Letter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곡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산나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0: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펴낸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구와 남미, 구소련 등으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달하고 보급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그분과 함께 동역하신 한스라는 분과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야 했는데요. 차에 꽉 차서 더 이상 숨길 데도 없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스 형제님, 하나님께서 세관원의 눈을 잠시 멀게 해주신 적이 많다고 고백했었죠. 저는 이 귀한 성경을 절대 버리고 갈 수 없으니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국경을 통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물론 그 강하고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많은 기적을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작곡으로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는데 마음을 참 많이 씁니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고 더 쌓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솔직히 이 말씀은 좀 뜨끔합니다. 저도 사랑보다 성과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도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지 보다는 누군가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지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정인의 항해, 권사랑의 주사랑 안에 살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스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6902 쓰시는 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샬롬 나잇과 극동방송을 통해 영광 받아주소서라고 아멘입니다. 예.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평소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참 힘들 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6902번님께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저도 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네요. 3590 쓰시는 분께서 저도 공부해야 하는데 흐흐 하시면서 자격증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꼭 붙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예, 자격증 시험 통과해서 저 높은 곳에 거하시길.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은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오벳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코미디언 밥 호프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밥 호프는요, 유흥업소에서 싸구려 소재로 소비되던 코미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그래서 코미디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는 30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호프처럼 미국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은 없었기에 역사상 최고의 미국인을 뽑는 투표에서도 그는 언제나 상위권에 들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호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코미디 쇼를 진행했습니다. 10년, 20년, 무려 50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한 밥 호프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제 좀 쉴 계획은 없습니까? 전망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낚시를 즐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밥 호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몇 번이나 가도 물고기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더군요. 저는 관객의 박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호프를 통해 많은 미국인이 즐거움을 얻었지만 호프 역시 그 박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인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8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까지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나오는 가사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코미디언 밥 호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코미디의 창시자이지만 그는 사람의 박수를 기대했기에 코미디 공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 그리고 동의나 공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 수요일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삼게 하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이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 비밀의 이름,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내 사랑과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순간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깨진 그릇을 강한 본드와 금가루로 붙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킨츠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원래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되고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섬기고 양보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도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마저 상하고

조각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나고 깨진 조각들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붙이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정금까지 단련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온맘 다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인보우 브릿지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형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믿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 마음 가까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나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도 시험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주면서 이길 힘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고 또는 견뎌낼 힘도 갖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은 내 삶이라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내 삶에 시험이 왔다고 투덜거리지도 말고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더라도 기쁨으로 맞으면서 또 시험 뒤에 이겨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질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귀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 가운데 시험과 풍파와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AM은 두 채널이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통해서 저북녘 땅에서는 들으실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혹시 이 시간에 깨어 계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여러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들,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함께 꼭 나눠주세요. 332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주셨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방송이 참 귀합니다.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천국 소망을 알고 또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구원자시라는 거, 북녘의 성도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매주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사역 중심 교회들 소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0: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목사님.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요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정말 이 통일 시대, 통일 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최원 목사님.
0: 네.
1: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0: 예.
1: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 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20% 정도가 됩니다. 뭐
0: 네.
1: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0: 네.
1: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0: 네.
1: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1: 네.
0: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1: 네,
0: 좋겠어요.
1: 우리 은혜 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0: 네.
1: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0: 네.
1: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0: 예.
1: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0: 전도사 할 때.
1: 전도사였죠.
0: 네.
1: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이 남한
0: 네.
1: 목사님이 내려놓고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0: 그러네요.
1: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0: 예.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은혜세대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0: 네.
1: 모두 다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사역을 또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0: 그렇죠. 마음을, 예쁜데.
1: 예,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 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0: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0: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1: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0: 네, 맞습니다.
1: 재소자분들을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0: 네,
1: 됩니다.
0: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1: 네.
0: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1: 예.
0: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성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 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에 공개된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전쟁을 끝낼 선택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전쟁이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양측의 보복이 반복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거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 국방부 내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장기 파병에 따른

은 장병들의 전투력 사기 저하를 우려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오르반 아니타 헝가리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외교관들이 헝가리에서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며 1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출국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르반 장관은 이번 조치가 헝가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허위 정보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에 맞서는 유럽의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머저르 총리는 지난 4월 집권한 뒤 헝가리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주류 노선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전 확장 사업도 러시아 국영기업이 맡고 있어 정책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헝가리의 조치에 대해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수십 기를 동원해 사우디 남부 지역을 공격했는데요. 아부하 국제공항과 킹 칼리드 공군기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복을 예고하고 후티 측에 사우디 영토와 홍해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최근 사흘 동안 예멘의 여러 지역을 121차례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의 공격과 예멘에 대한 봉쇄가 중단될 때까지 사우디 본토에 대한 타격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이란이 후티 반군을 각각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분기보다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습니다. 실질 GNI도 전분기보다 3.1% 늘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황으로 기업 소득이 증가한 데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인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인데요. 실질 무역 이익은 38조 7천억 원에서 58조 5천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의 명목 소득 증가세와 환율 안정이 이어지면 올해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는데요. 다만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4만 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

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에서는 과거 학생들이 방과 후 숨바꼭질이나 딱지치기, 줄넘기 등을 즐겼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으로 함께 게임을 하며 어울리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학생들은 게임 진행 단계와 공략법 등을 이야기하며 친분을 쌓고 있지만 손 전화기,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경만 하거나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흥시의 한 중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함께하지 못해 속상하다며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는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한 뒤 150달러를 보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자녀가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무리해 스마트폰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학생들의 놀이 문화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또래 관계와 사회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도 판매량은 2021년 68만 7천여 대에서 지난해에는 85만 2천여 대로 증가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제네럴 모터스가 운영하던 마라 슈트라주 푸네 공장을 인수했고, 이 공장이 올해 하반기 완전 가동되면 인도 내수 시장에 연간 최대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효성은 푸네의 초고압 차단기 공장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생산시설을 주변국 수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해 지난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32kV급 가스 절연 차단기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HD 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도 인도 최대 철강사 JSW 스틸과 함께 연간 조강 생산량 600만 톤 규모의 일괄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을 겨냥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게임 업체 크래프톤은 앞으로 3, 4년 동안 인도 게임 산업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예 기획사 하이브는 뭄바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인도 출신 걸그룹 등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관련 연구는 로봇의 인지 조작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개선하는 한편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캐, 무인 차량이 지상군과 함께 적이 점령한 건물을 소탕하는 도시전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중국 연구진은 이 같은 로봇 전투 부대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낮은 신뢰성 등 기술적 한계가 남아 있으며, 무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전장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한 임무에 병력 대신 로봇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군사용 로봇 개발의 주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일본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지난달 26일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과시할 정예 선수단을 대상으로 사상 무장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역도와 레슬링, 체조, 사격, 탁구, 복싱 등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신원을 재검증했고, 이달 초까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 훈련기지에서 비공개 사상 검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체육인이 아니라 일본에서 당과 최고 지도자를 위해 싸우는 결사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체류 기간에는 외부인과 개별적으로

답하지 말고 한국 선수단이나 외국 기자의 질문에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만 대응하라는 행동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와 상품에 관심을 보일 경우 귀국 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소식통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국제대회 출전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하거나 규율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등을 동원해 선수단의 이동과 식자재 공급, 응원단 운영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 전국의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에서 29도

3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파주와 춘천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춘천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청주 16도, 대전과 세종 1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7도, 대전과 세종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완도, 그리고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광주 17도, 정읍 15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와 광주 정읍 28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2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부산 27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낡겠고요. 개성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4도, 개성 13도, 자강도 구성이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평양과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화창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양강도 지역은 대체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운기 15도, 원산 14도, 함흥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산 25도, 함흥 24도, 운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전서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야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붙들며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정직한 성실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찬양사역자 전은주 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앨범 가운데 송재근 씨와 신용훈 씨의 연주 찬송 하나님 사랑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며, 복 많이 받는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행을 문책하지 않으신다. 내가 침묵을 지키니 내가 온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잔하였고, 밤낮으로 당신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 혀가 말라 뜨거운 여름날의 열매처럼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지은 죄를 당신께 자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백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인의를 입은 자마다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지시하며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며 인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이나 굴레로 제어되지 않으면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모두 기뻐하며 외치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신처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시편 32편 오늘의 오프닝의 그 말씀 이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만유의 주제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한 찬송이었고요. 계속해서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 후에 연주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크리스찬은 한 가족이죠. 가정, 가족, 홈, 스윗홈,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까지 다 5월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기념일들인데 1년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지 말고 1년 12달 다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죠. 한국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한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데 한국 가정은 핵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요. 성경 데모대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0: 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의 종교라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백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효도는 살아서 잘 모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람이 효도야. 그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현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나리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남북연합 공동체 모임에서 한 간증자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상숭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믿으며 거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오늘에야 하나님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파 울 때도 같이 울어주신 나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언제나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늘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고향 땅 북한에 세계 곳곳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찬송을 나누어 봅니다. 함경북도에서 강을 건너와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나리 자매의 선곡 멀리 멀리 갔더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테너 박지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멀리 멀리 갔더니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씨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마음 간절히 담아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나리 자매 선곡이었어요. 강을 건넌 이후로 지금은 중국에서 지내며 고향 땅 북녘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남과 북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나리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때 완전한 방법 가운데 남과 북이 서로 사랑 가운데 마주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함께 이어갈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중국으로 달북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의사도 포기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몽골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안에 붙잡힌 저는 두만강을 건너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북송된다는 것은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명도 제 딸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이상하리 만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던 저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은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열쇠를 쓰며 저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도문 보위부로 넘겨졌고 다시 북한 보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조사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0: 저는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뿐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저의 사명의 자리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함께하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의 이야기, 장마당 세대의 행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남도가 고향인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의 개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쇠하여지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이 나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유다라 부르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왕이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다윗왕의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반열에서 왕이 나왔는데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중에 8명의 왕 중에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왕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호람대오로 가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에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가 일생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예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거짓과 악과 손을 잡으면 결국 그 의미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손을 잡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아그리빠 1세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교만의 독배를 마시다가 그는 성경에 벌레 먹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죄의 모습을 몰아내며 그날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남색하는 자 뭐냐면 남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성적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유다 나라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수천 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합장치 않은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가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문제가 되는 가족까지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15장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재로 가던 시저 황제를 죽이고 민족인 공화정을 세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시저 황제의 신복이었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족이

0: 제도를 폐하고 이분이 독재로 가니까 원로원들과 의논해서 그를 죽이고 다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모의를 꾸미다가 붙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 둘이 가담돼 있었어요. 아들 둘이. 그런데 본인이 집정관에 돼갖고 생언들 내리고 자기 아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참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둘이 그 사형을 받도록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어머니를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부숴서 찍어내 버리고 불살르고 어머니의 태후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예우를 폐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실 왕의 어머니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런데 왕이 앞서서 태후의 위를 폐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장성기는 죄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일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시고 나의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습도가 낮아져 늦더위가 완화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0도, 목포, 포항이 19도, 광주와 여수가 18도, 대구 17도, 강릉 16도, 서울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 10도, 강계가 9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29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 서울, 강릉이 28도, 제주 27도, 개성과 춘천, 대전,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25도, 강계가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과 기쁨,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하늘 높은 9월이 월초부터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규례들을 기뻐하며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를 믿음의 선배로 둔 우리는 참 행복자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찬양하는 모습, 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든든한 모습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은혜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시작하시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봅니다.

0: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그리고 161절부터 168절까지 이제 두 개의 큰 연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을 합니다. 먼저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20번째 알파벳 연.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시편 119편만 11번째입니다. 11번째. 내일 12번째로 대미를 우리가 장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20번째 이 알파벳 연은 레쉬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레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단어들의 이제 맨 앞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이제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게 레쉬 아래, 이제 영어로 하면 아래 해당하는 발음이 되는데,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이 레쉬라고 하는 단어들이 맨 앞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전면에 쭉 배치가 돼서 전체 시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53절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자,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주님,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상황을 의뢰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난이 결코 나를 말씀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면서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내 삶에서부터 떼어내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을 잃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니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은 단순히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걸 봐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자, 이게 변호하다라는 단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투다, 법정에서 다툰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적극 나선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 마귀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죠. 하나님,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치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이 욥도 별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 마귀의 주요한 참소였거든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시편의 간절한 기도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나는 절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참 중심을 잘 지키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셔서 그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간구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변호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엘은 이제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구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의 고백이 나오죠. 이 구속한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라고 그러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잃어버렸던 기업을 값을 주고 되찾아서 살 때, 이때 기업을 물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값을 치르시고 되찾는다는 거죠. 이 고엘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럽니다. 대속제. 대속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생명과 피를 치르고서 되찾는 것을 말하죠. 이거를 구속,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이제 고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것,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죠. 살린다라는 건 생명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변호한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왔냐? 보혜사라는 단어가 왔죠. 대언자라는 말도 왔고, 대언한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히 요한일서 2장 1절 같은 경우는 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줄 때 이것을 대언한다, 변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제 나오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 외침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무슨 대가가 희생이 필요하든 간에 내 힘으로는 이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안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변호자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치렀습니다. 저들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죄 없는 의인들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하시는 사역, 또 대속제물이 되어 구원해 주시는 사역,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역.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러니 주의 뜻과 법도를, 주의 말씀을 멸시하니 구하지 않습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자, 이게 긍휼.

마르타, 여러분 이 라함임, 긍휼이라는 말은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 그 라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모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모성적인 긍휼, 모성에 가까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조금만 칭얼대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불편한지 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 그 눈빛을, 눈길을, 시선을 고정하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 많다 그럽니다.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주님, 주의 규례들에 따라 말씀들에 따라 그 구체적인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다함이 없기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죠. 자,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많지만 바깥의 환경은 어떠냐?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자, 긍휼도 많지만 핍박과 대적들도 많죠. 이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긍휼이 넘치게 되죠. 죄 가운데 긍휼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대적들이 많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자, 떠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내 힘과 결단만으로 부족하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가운데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라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 아,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아, 말씀이 그렇다라는 건 대충 알지만 신뢰하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고 내가 슬퍼했습니다. 왜? 아,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줄 텐데 왜 여기서 포기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자,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계시로 여기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인내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이죠,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60절에 주의 말씀은 강령이오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제 로시, 머리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줄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령. 강령이라는 건 주된 줄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된 머리라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된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나가고 환경도 지나가고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이제 21번째 알파벳입니다. 쉰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쉰, 신. 이제

두 가지 발음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161절 처음에 나오는 고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고관. 고관. 여러분 여기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고관들은 23절에 사실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그러죠. 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왜 비방하냐?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방과 멸시를 한다라는 거죠. 고관들도 앉아서 비방하였으나 나는 주의 율례들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라고 허용합니다. 다시 161절로 오셔서 이 고관들이 여전히 나를 멸시하는데 아까는 멸시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거짓으로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하죠. 멸시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감언이설로 까닭 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고관들. 왜 그러냐? 고관들은 자기한테 와서 숙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나가니까 하여간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와서 좀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네이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더라는 거죠.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나이다. 자, 여기 탈취물은 그냥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적으로부터 거둔 전리품들을 탈취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품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건 대적 앞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그들이 완전히 괴멸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트로피와 같은 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면서 대적들 앞에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 이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자, 거짓이 쉐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신에서 왔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일곱 번도 이 쉐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신에서 온 건데 일곱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함, 계속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종일토록 날마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그를 든든히 붙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고 내가 이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지극히 사랑한다. 세월이 갈수록 말씀밖에 없구나. 세월이 갈수록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는구나.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입니다. 그럽니다. 여기 지켰다라는 말이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또 이제 신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켰는데 이게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대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이 그를 든든히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사랑하며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확신 가운데

0: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큰 평안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곧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을 뜨는 시인을 오늘도 우리 따라갑니다. 그가 날이 밝기도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고난을 보시고 건지실 하나님, 억울한 그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주의 긍휼만 앙망하는 시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가중되는 삶의 골짜기를 지나며 수시로 우리를 공략하는 사단의 송사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인생의 전장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뿐임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과 함께 이 시간 간절한 개인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거친 바람도 불고 폭우도 쏟아지는 저 인생길에서 오직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오늘도 또 다가오는 주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주말 주일 내내 더욱 행복하시고요. 9월 1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샬롬.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아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앞길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늘 네오네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봤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정작 가정을 잃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고 언약궤를 그 도성으로 모셔왔지요.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경험했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업의 틀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사랑으로 읽는 시편을 남겼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의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그 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 훗날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겨누며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왕궁은 피비린내 나는 갈등의 현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다윗 자신의 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취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 앞에서 그는 엄히 말할 자격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넘쳐나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를 향한 이야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에는 성실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큰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말씀합니다. 가정은 남는 시간을 채우는 하나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와도 같은 자리이지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분과도 같은 이름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입니다. 배우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도 화려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맞이할 무렵에 그의 곁을 지킨 이는 가족이 아니라 젊은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담담히 기록할 뿐이지만 그 담담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평생 얻으려 애썼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얼마나 함께 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차순위로 밀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자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부모님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정은 나중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흔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갈급한 심령의 소망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

시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를 뉴스로 접할 때가 있지요. 비행기 사고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요.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기상 악화로 시야가 좋지 않으면 기장은 최신식 자동항법 유도장치에 의존해서 엔진과 감속장치의 작동까지도 모두 맡긴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심한 고난의 비바람으로 위험하고 막막한 위기의 안개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에게도 자동항법 유도장치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의 완벽한 조종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정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 상점이 생긴 초창기에는 정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에는 가격표가 없었고 손님과 사장의 흥정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사장은 손님을 봐가면서 다른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때 뉴욕의 한 잡화점에서 일하던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해 사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써붙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안 팔리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가격이 싸면 손님들은 물건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으면 네가 그런 가게를 차리지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정말로 가게를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파는 상점을 차렸습니다. 소년이 차린 5센트, 10센트 숍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오픈했고, 소년은 훗날 뉴욕에서 가장 비싼 브로드웨이 233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울워스 빌딩을 세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지만, 설령 정직한 삶을 통해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내 삶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아직 낮에 날씨가 무덥지만 며칠 전에는요 설악산 대청봉 정상 곳곳에서 나뭇잎이 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관광객들이 저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저 산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가을은요 이처럼 단풍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그 기간이요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가을인가 싶으면 어느새 가을이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요 가을은요 더 소중한 거예요. 농부들은 이 추수를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곡식과 과일이 잘 익어서 상품성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병충해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가을 태풍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농부만이 이처럼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또한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정말 중요한 시간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오늘부터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113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주어진 이 중보의 기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오직 성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두 달 동안 행하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추수를 앞둔 농부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 2, 3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살펴보면서 또한 변함없이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 역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113 기도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 10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 사막길입니다. 그 40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종으로 사용하셨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바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그들 곁에는 지난 40년 동안 파란만장했던 광야길 인생 동안 함께하였고 오늘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혹 과거의 하나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신 그 하나님, 오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미래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민족의 주도를 세우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언제까지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그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듯이 이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세의 영향력이, 그 그림자가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리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죠. 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영향력은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다시 결단하고 새 출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분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변함없으신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들은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중요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마치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까지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요, 즉시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자신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내가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퀘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환경 가운데서,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계획을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로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모세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쫓아나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즉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때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놓인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야구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야구는 1회부터 시작해서 9회까지 있습니다. 선발투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발투수인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바로 오늘 요단 앞에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발투수의 사명을 다하면 마지막 그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누구를 올립니까? 마무리 투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투수로 누구를 올립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올리는 거예요. 선발투수인 모세를 내리고 마지막 9회에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라고, 승리로 이끌으라고 여호수아를 구원투수로 올린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무리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공은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동일하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감독이 나올 때 투수를 교체할 때에 심판으로부터 공을 다시 받습니다. 새 공을 받아서 던져주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 무심하게 던지고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넌 잘할 수 있어. 평소에 하던 대로 던지기만 하면 돼. 어깨 툭툭 치고. 요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천드레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구원투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투수는 잘 던져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나를 믿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중요한 전환기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심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노아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예,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모세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바로 우리 대학 청년부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바로 과거의 하나님에만 머문다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머문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바로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고 바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큰 힘과 용기를 얻고요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결코 적지 않은 인생에 그 고난이라는 언덕을 수차례 넘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그 넘고 넘어야 할 그 언덕과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험한 풍파와 비바람이 부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또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결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함께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시고 이리로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야 하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도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저도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거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고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 엄마 품에 있기만 해도, 아빠 엄마 손만 잡고 가기만 해도 아무리 큰 형아 누나들이 뭐라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잖아요. 어디서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왜? 엄마 아빠 품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내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인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승리가 여전히 지금 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가 여러분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모든 사역들 지금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 다 깨닫게 알게 돼,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내 지식, 내 경험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바로 깨닫고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세상 끝날까지 주의 백성과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이제 1, 2, 3 기도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나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3분씩 기도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요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칼과 창을 앞세운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제강점기 때에 그 신사참배 앞에서도, 바로 옥구를 치르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그런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한 삶의 형편, 삶의 환경과 형편이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믿으시고 그 승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내셔서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3분씩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까지 다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리고 둘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항상 기억한다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데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먼저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 이 말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예,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백성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길을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길을 올바르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자 또한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으신 말씀,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처럼 주야로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용기를 내어서 바로 1.13 기도의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고대 시대에 항해사들은요, 캄캄한 밤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면 배의 방향을 잃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그리고 키를 담대히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늘에 변함없이 떠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변함이 없는 그 별이 배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항해, 그들이 생각하는 보다 거친 바다가 이처럼 여호수아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을 진짜 인도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 삶의 환경은 바뀌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9월 1.13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0: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하람교회 최상권 목사님입니다.
1: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민족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사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열방과 북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다음 세대 사역자가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 처음 설명해 줄 때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인 만큼 마음 문을 열도록 좀 특별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역자는 성경을 거대한 단풍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얘들아, 오래된 단풍나무를 잘라보면 수많은 나이테가 보이잖아.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데 가뭄이 들었던 해는 나이테가 가늘고 폭풍이 많았던 해일수록 그 나이테는 촘촘하고 비와 햇살이 적당했던 해는 넓고 선명하지. 나이테는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 심지어는 상처도 있어.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단다. 그것은 성경은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거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기도, 의심, 찬양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나이테가 있어. 성경은 마치 거대한 단풍나무와 같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로 연결되는데 꼭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리, 믿음, 공식만 적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상처, 눈물의 나이테를 숨기지 않고 성경이란 거대한 나무 안에 다 품어주셨어. 성경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 또 다윗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함 있지만 음란죄와 눈물, 엘리야의 능력도 있지만 엘리야의 깊은 우울증도 있어. 성경 인물들의 연약함과 배신, 의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 나이테처럼 때로는 가뭄처럼 메마른 시기의 기록이 있고 폭풍우처럼 거친 통곡도 담겨 있어. 그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기쁨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 이 성경은 완벽한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니야.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변할 거야. 주님은 말씀해 주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처음 성경을 접해야 될 친구들이 뭔가 더 성경을 읽어보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삶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기억,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 상처받고 흘렸던 눈물의 시간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끄럽고 아름다운 부분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온 그 어두운 터널, 모자라고 찌그러진 나이테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온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둘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첫째에게 이 글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여러분 거대한 단풍나무와 닮은 성경, 그 나이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맞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읽고 싶어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삶의 나이테가 다 있잖아요. 그냥 아주 선명하고 아주 멋진 나이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기억,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의 찌그러진 나이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죠. 혹시나 메마른 날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금요일 아침이고요.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보내주시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9105님 0358 오프닝 오늘 아침에 오프닝 말씀을 자녀들 형제들 조카들 사촌들 방에 꼭 전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공유받지 못하셨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 기억나셠나요? 네. 우리 19호실로 가다. 예. 부디 우리 개인적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생활에도 그 나만의 시간을 잘 존중해주라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보셨는데 여러분도 공유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인간 수업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 아침 은혜로운 찬양 더 힘있게 불러보고요. 영어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은혜로운 찬양 마크 로우리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자, 박사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 네.
0: 독서에 대한 이야기, 이 가을에 정말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다. 우리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박사님 제가 참 네. 기억났던 것이요.
1: 네, 네.
0: 박사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예를 들면서 네. 독서는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1: 네.
0: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이제 방송을 듣고
1: 네, 네.
0: 생겼어요. 아, 그럼 6학년이더라도
1: 네.
0: 자, 독서 능력이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다.
1: 네.
0: 그러면은 유치원이 읽는 이소부와 같은 책을
1: 네.
0: 잘 읽어봐라.
1: 네.
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 이제 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0: 어.
1: 그러면은 저 유치원 책 읽는 책을 이걸 읽혀야 되느냐?
0: 예.
1: 그게 아니라 짧은 글을 읽히라는 거예요.
0: 짧은 글을 네, 읽히라.
1: 가장 짧은 글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거죠?
1: 동시예요.
0: 동시.
1: 네. 동시는 한 편에 책 한 권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0: 예.
1: 그 동시부터 읽고 이 동시를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면 짧은 글을 읽고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읽고 분석이 돼요? 그럼 이 짧은 글 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면
0: 예.
1: 그다음에 짧은 글 두 개를 읽고 분석하고 세 개를 읽고 분석하면서 나중에는 책 한쪽을 읽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 권을 읽고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0: 예.
1: 책을 읽고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동시 하나를 읽어주고
0: 예.
1: 그 동시를 그대로 외우라고 하지 말고 못 외워요. 그 동시를 한번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0: 예.
1: 전혀 엉뚱하게 그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0: 오.
1: 그러면 내가 동시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나한테 원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동시라는 거지 1학년 애들이 유치원에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동시로 해봐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동시잖아요.
0: 예.
1: 자, 이건 보통 1, 2학년, 1학년 수준이거든요. 6학년짜리한테 이걸 읽어줬어요. 자,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딱 보니까 구름이 몇 덩이를 그렸어요? 세 덩이, 네 덩이를 그렸었는데 나는 몇 덩이라고 그랬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0: 두덩이.
1: 두덩이.
0: 그럼 엄마 그러면 둥둥, 아기 그러면 동동. 동동. 엄마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둥둥. 아기 그러면 동동. 그럼 둥둥은 뭐지? 동동은 뭐지? 이걸 모르면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1학년 것도 둥둥이 뭔지 동동이 뭔지 파란을 흰 구름 두덩이 그랬는데 구름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1: 아.
0: 그럼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난 분명히 내가 말한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이런 애가 누구하고 대화하면 오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 있죠.
0: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하나만 더 해서 한번 부모님이 오늘 이걸 한번 아이들에게 실천을 해보세요.
1: 예.
0: 자, 하나 더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1: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0: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1: 산 밑에는
0: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1: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0: 그대로 한번 그려봐.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10명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8명은 틀립니다. 왜? 하늘의 별을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1: 와, 또 생각이 안 나.
0: 예. 네.
1: 조금 전에.
0: 그럼 내가 한번 또 읽어준다 치자고요.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1: 총총 떠 있어.
0: 그럼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놓여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좋았어. 그럼 여기서, 글을 잘 읽는 애들은 벌써 아 이게 세문단이구나. 임자되는 단어는 별, 나무, 해구나. 1학년 거니까 이 정도는 알죠.
1: 예.
0: 그러면 내가 감독이야, 별이야, 어디가 있어?
1: 야.
0: 별은 어디가 있어야 돼? 너 하늘에 가 있어. 넌 뭐 하고 있어야 돼? 총총.
1: 총총.
0: 근데 그 별을 2개 그려놨어. 이게 총총이에요. 별을 20개 그려놨어. 이건 빽빽이잖아요. 총총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문드문 그리거나 빽빽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산 밑에는 그랬더니 산이 이건 산들이잖아요. 산 밑에 산 하나잖아요.
1: 예.
0: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있다. 가로로 그려야죠. 나무들이. 정확하게 가로로 나무들이 두세 그루가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자 있다. 맨 아래 산 밑에 아니라 맨 아래.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읽어줬잖아요. 동시를. 아니면 네가 읽어봐. 읽었잖아요. 읽고 들었는데 왜 자기 멋대로 그리냐고요. 그럼 시험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틀리죠. 저 별은 총총 그렸는데 드문드문 그려놨어. 이거 0점. 산 밑에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라고 말했는데 얘는 대각선이야. 0점.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잔다는데 산 밑에다 그래서 맨 아래가 아니라. 이게 독해력이에요.
1: 오주요.
0: 그럼 이런 짧은 동시를 가지고 이 동시가 말하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지식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렇게 동시 하나도 정확하게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읽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책 한 권을 읽고 그 안에서 혹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 안에서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빼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글자가 제일 적은 동시부터 그걸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그 동시를 그대로 외워서 해라 그러면 외우는 거 못한다 그러면 짜증내면 그림으로도 그려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하고 정말 이 말이 똑같은지 보면 얘가 안 맞다 그러면 그 훈련을 계속시켜서 아이가 이제 동시 딱 하면 아 가로 누워 있구나 가로는 이거지 아 총총 아 이게 총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뇌가 훈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함정에 안 빠지죠. 그러니까 왜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재미없을까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6학년 애든 중학생이든 안 되는 애들은 글이 짧은 동시부터 이거부터 훈련을 해 나가면 빠르게 애들이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1: 야.
0: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인성. 어떻게 하면 책을 통해 인성이 바뀌느냐. 이게 다음 주제잖아요.
1: 아. 네. 다음 시간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원래는 3주만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 시간을 가지면서 네. 좀 책에 대한 이야기
0: 네.
1: 한 번 더 우리 인성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이제 아이가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분은 아이가 제대로 잘 쓴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 얘가 그래서 공부가 잘하는구나 독해력이 좋구나 말도 잘하고 얘가 확실히 사고력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지 말고 이것도 못하냐 화를 내시지 말고 아 우리 애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건성으로 읽도록 훈련을 시켰구나. 네. 그럼 작은 글부터 한 걸음부터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해보면 3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기초 과정을

0: 풀려요. 어. 그리고 자기 책으로 넘어갑니다. 어. 딱 3개월이에요.
1: 야, 여러분.
0: 이번 가을 3개월 기대하십시오.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좋은 책 이 한 권,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또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고 또 깊게 독서할 수 있고 또 이런 독서의 훈련과 또 역량들이 더 넓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의 독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8449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인간이라고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훈 이거 꼭 청취해? 네 이렇게 잘못 왔습니다. 훈님에게 가야 될 메시지가 극동방송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뭔가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1320님, 피디님, 지난주 것도 듣지 못했는데 가능한지요? 라고 했는데, 그럼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고요.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안에 가면 인간 수업이 지난주, 지난주 독서에 대한 내용 참 좋거든요. 꼭 한번 다시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999님도 문자가 지금 잘못 왔어요. 이거 꼭 봐. 네. 어찌 이렇게. 똑같은 분은 아니시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주시면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시를 이렇게 읽게 하면 독서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 아, 특별히 오늘 오프닝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찌그러진 내 나이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나이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누고 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송해 볼까요?

0: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7425님이 첫 문자를 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저는요 피디님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봅니다.
2: 와우, 대단하신데요.
1: 선물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들어달라고. 주와 함께하는 시간, 이 역시 차분해지고 이렇게 편안하죠.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청취하시라고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 거대한 단풍나무와 닮은 이 성경, 나이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나이테가 아주 멋진 나이테도 있을 거고요. 또 실패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찌그러진 나이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하고요. 복된 주말 보내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뜻한다. 누군가 청년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허허벌판 앞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뜨겁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가장 찬란한 청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흘러가는 세월 앞에 육신은 지치고 손에 쥔 현실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온도가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푸르고 뜨거운 생명력으로 채워지겠죠. 눈앞의 광야보다 내 안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 다시 일어서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라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신 믿음의 청년입니다. 지친 일상에 새로운 생기와 용기 불어넣는 시간,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힘찬 라디오,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만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채우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힘찬 라디오는 바로 그 식지 않은 믿음의 온도로 척박했던 시절 치열하게 건너온 누군가의 가슴

벅찬 이야기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은요,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깊은 울림과 뜨거운 에너지 전해주실 정말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멘 하고 보내시면 말씀 카드와 오늘의 오프닝 멘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누구에게나 서툴지만 가장 뜨거웠던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결핍과 불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로 내일을 꿈꾸던 그 시간들. 오늘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에서는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희망을 외쳤던 한 청년의 발자취를 스크린으로 옮겨온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봉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이야기 전해주실 분이신데요. 배우이자 힙합 뮤지션 YDG 양동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동근입니다.
0: 와, 제가 구리구리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요.
1: 별거 없죠?
0: 아, 너무 영광입니다.
1: 영광입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 오늘 개봉이죠. 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목사님의 마음의 소리, 생각의 고백 등을 목소리로 연기한, 그래서 그 영화로 찾아온 양동근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 요즘도 구리구리님이 특별 출연하신 드라마 보는 중이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더 반가웠고 또 정말 많은 작품 봐왔는데 언뜻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광기, 학교, 내 멋대로 해라, 뉴 논스톱. 아, 거의 정말 양동근님의 작품들과 같이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내년이면 데뷔 40년 맞으시는 거 맞으신가요?
1: 광기랑 학교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 잘 안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0: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로 제가 자랄 때 이걸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1: 그러셨구나.
0: 네. 데뷔 40년 차를 맞으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으신가 하지만 아역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1: 아, 저는 근데 40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87년도 데뷔신 거죠?
1: 87년도가 몇 살이었죠? 암튼 뭐 횟수로는 이미 4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40년 할렐루야.
0: 그리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존경하는 힙합 뮤지션이기도 하신데요.
1: 네, 저럴 수가.
0: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저는 그 이 영화 배급사 네. 시테스

0: 프랑스의 가족분들과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서 제가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그 무대 인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1: 그러시군요.
0: 네, 그래서 거의 올인 그리고 삼남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1: 아, 삼남매.
0: 네.
1: 아마 슈돌 보신 분들도 계실
0: 아, 그때
1: 테고.
0: 그것도 10여 년이 넘었어요, 벌써.
1: 벌써요.
0: 네,
1: 세월이
0: 아직
1: 참.
0: 세월 눈 깜짝할 사이로 빨리
1: 와.
0: 흘러갔죠?
1: 이 청년 조용기가요. 개봉일은 오늘인데 그 전에 단체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0: 특별 감사 시사회라고
1: 예.
0: 이제 보통 시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런데 어떤 모든 분들이 VIP지만
1: 네.
0: 전국에 계신 우리 팬분들이 먼저 이것을 좀 느껴보십사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1: 극동방송에서도 시사회를 했거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봉을 하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년 조용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이 영화는 한 3년 이상 준비, 기획, 촬영이 된 작품인데, 영화 제작 거의 끝물에 목사님의 친필 일기장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원래 가려던 방향에 그 목사님의 그 친필 일기들, 편지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이제 제목이 청년, 왜냐면 그 일기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1: 네.
0: 그런 청년 때, 그리고 병에 걸리셨을 때그 신을 막 저주하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그 글이 발견됐기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1: 그 아카이브 테이프도 만개 이상 찾아내서 연구하신 그런 열정이 담긴 작품이라고 들었고, 어떤 다른 작업들과는 또 다른 결의 울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0: 글쎄요, 저도 참 이게 일단 시작은 되었는데 중간중간 어떻게 내가 함께하게 되었나를 이제 시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0여 년 전이죠?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딱한번뵐 기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때는 이미 연로하셔서 앉고 서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기도 이제 많이 불편하신 상황 때딱한번 뵀는데, 그때 많은 말씀, 알아듣지 못하겠는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딱 알아듣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를 던지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두번 말씀하셨던 게 요번에 다시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는 뭐, 너무 뵙고 놀랍고 해서, 그런 걸 기억할 겨를도 없었는데, 그래서, 두 번. 근데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뭔가 세 번을 들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 또 목사님께서의 고백하신 내용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를 제가 세 번째를 이 작품을 통해서 딱 듣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친구로 오신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계기로 제가 참여하게 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말, 아,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거를 가장 힙하게 전할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네요.
0: 영어에서는 제가 뭐 힙한 것과는 상관없는
1: 그쵸.
0: 톤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1: 그래도.
0: 예.
1: 네. 아니, 그 배우님이 저야 이제 잘할 때 YDG의 느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0: 오 마이 갓.
1: 느끼지만, 근데 작품마다 사실은 굉장히 몰입도 있게 연기하시는 걸 제가 작품마다 보거든요. 이번에도
0: 그러셨어요?
1: 그러신 것 같고.
0: 네.
1: 이 대본을 이제 접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0: 네.
1: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조용기 목사님과 어떤 청년 시절의 모습 사이에서의 어떤 간극이나 새로운 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0: 아주 심플한 부분이지만 신선하고 새로운 부...

분이기도 한 크게 길게 평생 목회를 하신 이런 분들도 응애하면서 말씀을 입에 달고 나오진 않으신다. 전혀 신앙이 없던 그리고 신을 저주하던 그런 분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평생

0: 같아요. 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다른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독한 가난이나 폐결핵이라는 어떤 죽음 앞에서 그런 죽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이 청년 조용기 공감됐던 순간 있으셨을까요?
1: 죽음, 극심한 절망,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 만나면, 이건 뭐, 사실 저도, 신앙이 없었고, 저도, 근데 저뿐만 아니고, 어떤 모양이든, 크든 작든, 이 절망에 허덕여 본 사람들, 예. 그런데 어떤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자리인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일 때그 복음, 그한 줄기 복음,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이 내 심장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 일어나는 감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느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그 어두운 것 같기만 하던 이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라는 그 감동이 은혜가 떨어지는 이게 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것은 예수 그 이름만 할수 있다는 그것의 확인, 그것이 담겨 있는, 가득 담겨 있는 영화, 청년 조용기.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0: 찬양 한곡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1: 네.
0: 저는 찬양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배우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못 들었네요. 어떻게
1: 아,
0: 만나셨어요?
1: 맞아요. 사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 프로그램에는 꼭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큰일 났다. 나도 언젠가 어느 신앙 프로그램에서 그 질문을 받겠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 생각하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얼마 전에 딱 깨달은 건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는 이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가장 하나님을 이거죠. 저는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 그좀 다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어린애 한 5~6살 그 친구는 방법을 모르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데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때가 요 며칠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보다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때도 이미
0: 아멘.
1: 함께 하셨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0: 아멘이에요. 원래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 질문지에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안 썼잖아요.
1: 아니,
0: 근데
1: 그러게요. 그런 게 없어서
0: 없었잖아요.
1: 저 방심하고 있었는데 훅 들어오셨어요.
0: 근데 왜안 썼냐면은 뭔가 YDG는 계속 모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 설마요.
0: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 레이블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비슷한 제목인 적도 있지 않으셨어요?
1: 아니, 와,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요. 이 영화도. 목사님도 정말 뼛속부터 뱃속부터 크리스천이셨겠다라는 그 선입견이죠? 아니다. YDG도 아니었다.
0: YDG요.
1: YDG도 세상 죄인이었다. 죄인 괴수였다.
0: 아, 그랬군요. 오늘 또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아니, 지금 해주신 말씀이 또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이 될것 같은데, 이 방송을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차에 타가지고 듣는 친구도 많고, 그렇거든요.

0: 혹시 어떤 불안하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인생 칠흑같이 어두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입니다. 아멘.
0: 아멘. 청년 조용기 오늘이 개봉인데요. 극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라는 초대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들은 얘기인데, 특히 여러분께서 금토주 이렇게 많이 가주셔야 이 영화가 또 다른 개봉관에 계속 열릴 수 있다고 해요. 꼭 그때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초대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1: 지금 관람 문의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0: 네.
1: 지금 각지의 어르신분들께서 어떻게 예매를 하느냐, 어느 극장으로 가야 하느냐가
0: 네.
1: 이 문의 전화 한 통으로 온통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픈런을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
0: 네.
1: 오픈런을 해서 다음 주까지로 이제 쫙 연결이 되려면 금토주
0: 금토주.
1: 그때까지 우리 만약에 어르신들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께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끙끙 안전부전 전전긍긍 하시는 갔다 하면은 무조건 그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청년분들이 극장 표 이런 걸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잖아요.
0: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1: 그렇게 해서 인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0: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 도와주십시오.
0: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분들, 손주분들 발벗고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YDG 배우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개인적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보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1: 이 영화 감독님의 이 인사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 영화에도 복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영화도 지금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이 복음이 담긴 이 영화를 봐야 한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0: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영화 예매권 선물로 가져와 주셨어요. 청년 조용기 영화 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번 단문 50원으로 영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청년 조용기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두 매씩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고요. 끝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끝인사.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 저번에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 70년, 70주년 동안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야, 그렇잖아요? 복음 전파가, 야, 저는 그동안 홍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극동방송?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극동 방송의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거 듣는 청취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0: 아멘.
1: 우리 귀한 방송 매일매일 힘찬 라디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우리 힘찬 라디오인데 힙한 라디오가 된것 같아요. 오늘 YDG 양동근 배우님과의 만남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용기 됐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역사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요셉이 태어나기 14년 전 77살 때 그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니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친정으로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사실은 그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형이 그세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함께 거주한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낼 수야 있겠냐.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그가 품삯을 정합니다. 외삼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사촌 여동생 둘째가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둘째를 제게 아내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작은 딸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괜찮지.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찾아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기한이 찼으니까 작은 딸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한 그전에게 라헬을 데려가지 않고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을 첫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외삼촌 오늘 장인이 된 라반을 얼른 찾아갔습니다. 장인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둘째 딸을 사랑했지 레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없어. 네가 정말 동생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하는 걸 하니까 나 7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래. 너 그럼 7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은 7년 더 해. 그렇게 약속하고 7일 뒤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렇게 레아를 줄 때 레아와 함께 레아의 여종 실바를 붙여주었고 라헬을 줄 때 빌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는 생겼습니다. 라헬은 남편은 나귀를 사랑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사실 원어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주께서 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 돌아 아들이라. 이름의 뜻이 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어린 반푸는지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인가를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내 남편이 나 사랑 안 한다.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아들 줄게. 그 시몬을 낳았습니다.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또 임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연합할 거야. 이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됩니다. 드디어 넷째가 또 임신해서 넷째 낳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고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은 몸이 닳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 내 여종 붙여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 몸품에 안기면 좋겠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였다. 질투심이 많게 샘을 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아들 못 낳는 게 내 탓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라헬이 말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셔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빌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하가 정말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단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음의 위를 받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납달리.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라헬이 길을 펴니까 레아가 또 시샘이 났습니다.

자기도 나도 여종을 또 들이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를 들이보내서 실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이 가시입니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했습니다. 아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거둘 때에, 밀을 추수할 때에 르우벤이 덜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합판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정력 강장제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아가 네 명을 낳고 그 사이에 빌라와 실바가 또 네 명을 둘씩 둘씩 낳아서 네 명을 낳았습니다. 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가 결혼하고 7년 뒤에요. 결혼하고 7년 뒤에. 근데 그 요셉이 낳기 이전에 몇 명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기 전에 11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레아가 셋을 더 낳아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까지 셋을 더 낳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7년 사이에 레아가 7을 낳았어요. 7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 비일 여가도 없이 연신연신 매년 나왔어요. 매년. 7년 만에 7을 낳았다는 게 애가 낳고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달이 돼야 나오니까 그렇게 7년 만에 7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요셉을 낳자 이 야곱이 장인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사도가 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나 내 고향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마누라가 셋이고 애가 지금 열둘인데 그냥 가서 어떡하냐.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어떻겠냐. 너만 좋게 생각한다면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너도 좀 재산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라반이 요셉에게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어른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 요거 전부 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좋다. 다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은 땅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양들하고 야곱의 양들하고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돌봅니다. 양쪽 다 양이나 염소 모두 다 이 야곱이 돌보는데 참 신기하게요. 그 다음부터 새끼만 낳았다 하면 알록알록한 게 나와요. 새끼만 낳았다면 새까만 게 나오는 겁니다. 새끼만 낳았다면 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다 이쪽입니다.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이게 왜 자기 양은 전부 다 비질비질한 게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바꿔요. 야, 안 되겠다. 네가 앞으로 하얀 거 하고 내가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새까만 거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는 낳았다 하면 건강한 건 전부 하얀 겁니다. 몇 번 바꾸죠? 라반이 10번이나 이 노임을 바꾸. 야곱 대단해요. 10번씩 바꿔도. 그리고 6년 동안 6년이 지나놓고 봤더니 야곱은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되겠다. 나 장인어른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 갈 거야. 너네들도 함께 가자. 딱 달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따라왔습니다. 장인 따라와서 너 왜 이렇게 가냐. 나 네 손주들하고 인사는 해야지. 키스는 하고 가야지. 어떻게 굿바이 키스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아, 외삼촌 사실은 외삼촌이 10번이나 장인이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나 그냥 가게 두세요. 이때 라헬이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을 드라빔을 점치는 거야. 드라빔 우상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기니악이 다 생략하고 그들이 가서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다시 베델길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라헬이 13번째이자 둘째 아들,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옮겨오는 배들 거치고 올라가서 에일라까지 가는데 약 10여 년 걸립니다. 10여 년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벌써 요셉 나이가 12, 13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2살, 13살은 확실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너무 산고가 심해서 아이가 막 태어나오는데 아들 이름을 베노니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는 베들레헴의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 비석을 만들어서 라헬의 비라고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갑자기 요셉 17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17살, 자 3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요셉의 17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양치는 세겜에 가서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자기 형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여기서 왜 그렇게 방황하냐? 내가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너 형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양치고 염소치는 목동들인데요. 응, 10명의 형제들 여기 있다가 요 세겜에 있다. 요 위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갔어. 아니 도단으로 갔어.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어. 그가 도단에 갑니다. 도단 가는데 멀리 도단 보이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옷 보니까 그냥 아 뭐라고 저 성경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못 잤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저거 죽이자. 죽이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로벤이 얘기합니다. 동생을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그냥 넣는 게 어때. 그리고 옷을 벗겨서 옷은 숫 염소를 잡아 피에다가 그 옷을 적셔서 이 옷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면 아 우리 요셉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로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형들이 양치러 가면 몰래 끄집어내어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로벤이 그렇게 해놓고 잠깐 나간 사이 동생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넣어놓고 아, 형들이 그렇게 루벤의 동생이고 요셉의 형들이 그걸 보고 밑에 음식을 먹다가 옆에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미디안 사람들 큰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야 우리가 뭘 시몬도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일 거 없지 그냥 여기다 팔만 우리도 그래서 유다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친위대장 옛날 계획성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 집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그것을 거절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떤 날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감옥에 들어오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

해석 결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만 2년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꿈을 해석 못할 때 복직하였던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므로 바로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깨서 요셉에게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다스리라. 그 요셉의 꿈 해석한 내용,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고 풍년 7년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중간 생략.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늘 45장 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중간 내용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절 보고 싶습니다. 함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형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쫙 영적으로 쫙 째려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여. 그때 그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이게 뭐야? 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우리 동생이 무릎는 웅덩이 속에서 아니 애굽으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이 판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막 땅에 떨어지던 간이 지하실로 막 들어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 저를 잠깐 주목.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에요. 30살. 풍년이 7년 지나갔어요. 37살. 그리고 흉년이 된 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이라고요? 39살이에요. 39살. 언제 팔려갔어요? 17살 때. 17살. 지금은 39살. 몇 년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22년 전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 아닙니다. 누가요? 형들이 누구를? 동생을 인신매매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구절 요셉 요 전장에 보면요. 요 내용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로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동생 그렇게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죠.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형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요셉은 통역을 써서 애굽말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가 아마 처음에는 이랬어요. 앞으로 우리 형들 만나면 형들 이 새끼 이게 무슨 형이야. 이게 왼수지. 왼수도 아니고 뭐예요? 보통.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을 거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이 그렇게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수없이 그래. 근데 여러분 당장 그 원수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원수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 옛날에 팔았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6절 그 다음 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0: 나를 당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왔습니다. 처절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 과거 22년 전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울며 울며 마음의 원통과 분함과 삭히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지금 22년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이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되는 물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역사가 오랜 지나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요? 내가 한 게고 하나님이다. 세상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성민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전 43장 44절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정을 막 억제하지 못해서 가서 울고 다시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스파예요. 당신들이 정말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다면 막내 아들 데려오기 전 너네 못 믿어. 그리고 거기다가 시므온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고 보내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도 안 믿었습니다. 야곱도. 야,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까지. 야,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얼마나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안 돼, 안 돼. 근데 더 이상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든 할 수 없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차례대로 다 세우고 다 신문해서 그곳 나와 함께 있다고 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만난 모든 범사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돈 되는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으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 된 거 그것만 보고 우리 아들 다니엘 그냥 안 돼요. 요셉의 총리의 모습만 보고 요셉처럼 아니에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에게 팔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요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틀도 안 뽑고 그냥 생길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되고 그때 요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충분히 갖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톤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호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드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지사님.
1: 네, 이진아 PD님 오랜만입니다.
0: 네, 우리 지사장님한테 먼저 이런 말을 들어보다니. 네, 정말 우리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쌤 있잖아요. 우리가 꼭 먹어줘야 하는 몸에 유익한 영양제 중에 왜 유산균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유산균은 참 좋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균이지만